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서초대로 서초역에서 법원 검찰청 쪽으로 전국빌딩 앞에서는 오전 9시 30분부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빌딩 앞 한계차로가 통제 중인데요.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는 이곳을 출발해서 교대역을 지나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도착하는 행진도 시작됩니다. 행진 진행 상황에 따라 한계차로가 부분 통제되는 만큼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잠실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이제 막 끝났습니다. 여파 때문에 뒤로 천호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이후 성수대교까지 쭉 밀립니다. 새만금 전주간고속도로 전주 쪽으로 전주분기점을 조금 못 간 지점 1,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안산분기점 1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김춘호의 폭성.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아침이 되었어요. 어린 내가 살던 고향집 얼마나 많은 못이 박혔을까.

꽃무늬 벽지 속에 가려진 벽의 상처. 오래된 콘크리트 벽에는 크고 작은 못자국에 사연이 쌓여 있다. 벽의 가장자리 먼지를 털어내고 박힌 못자국을 감추며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을 걸어둔다. 내 이름을 자꾸 써보게 된다. 예 실린 못이라는 시였습니다. 고향집을 떠올리며 이상하게 큰 것보다 작은 것들이 먼저 생각날 때가 있죠. 낡은 대문, 방 안쪽에 놓여있던 작은 창, 벽에 걸려있던 가족사진 같은 것들. 아마 오래 기억에 남는 건 대단한 순간보다 그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평범한 하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따라 부르게 됩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함춘의 폭성. 8월 20일 목요일 첫 곡은요. 인공위성. 아카펠라 그룹이죠. 함께 들었습니다. 고향의 밤. 솔로의 신지혜 그리고 테너 박형규, 권어진이 함께 해줬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시는요. 경북 구미 금리단 길에 사시는 어르신들께서 낸 시집 내 이름을 자꾸 써보게 된다에 실린 모시라는 시였습니다. 이 시를 쓴 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느라 본인 이름 석자조차 잊고 지냈던 어르신

0: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옛날 생각들이 하나, 둘 밀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기억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거창한 일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순간 하나가 불쑥 떠오르면서 오래전 일이 선명해질 때가 있잖아요. 어쩌면 그래서 평범했던 하루가 더 오래 기억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초봉만이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기타 춘우용님. 아, 오늘 오픈 멘트 너무 좋습니다. 그러게요.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시흥, 날씨 흐리고 후덥지근합니다. 오늘도 한포송 함께 하겠습니다. TBS 정성화 응원합니다. 으라차차. 집에서 오늘 좀 늦은 시간 어제 집에 귀가했고요. 새벽에 좀 일찍 깼는데 빨리 방송국 와야겠다 싶더라고요. 이 방송국이 너무 추운 게 그리워졌던 잠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찍 왔습니다. 현우 PD보다 먼저 스튜디오에 도착해서 혼자 상피워놓고 있었어요. 근데 벌써 춥네요, 여기는. 기계가 우선인 이 방송국 어떡하지요? 예지아빠빠님께서는요? 춘우형님 안녕하십니까? 선달 현우 PD님도 안녕하세요? 안개 낀 인천 송도에서 행복한 힐링동에 폭성 출석합니다. 첫 곡부터 마음 찡하게 하네요. 아, 오전 10시 시작되는 함춘호의 폭성 시그널 시작부터 그냥 늘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오늘 아침 더 감사하게 느껴지고요.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더 고맙게 느껴지는 이 시간입니다. 그립네요.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하나 알알들이다 그리운 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또 얼마나 행복하려고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푸른덧님께서 촌스러웠던 꽃무늬 벽지의 고향집이라 콘크리트를 신봉하는 아파트 왕국이 되어버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우리 세 딸들은 알지 못할 추억이네요. 그리워라, 외할머니 댁. 그렇죠. 시골집에 가면 그 문틀마저 제대로 수평 수직이 잘안 맞아요. 삐딱하게 달려 있고요. 또 집안은 또 어떨까요? 석가래 달려 있고 이 천장이 낮아요. 낮고 천장에 바른 벽지들이 약간 내려앉아 있어요. 그것도 사각도 틀이 잘안 맞아요. 그러면 더 정겹고요. 아랫목만 새까맣게 타 있던 그런 시골집 외할머니 댁. 참 정겹네요. 이제는 뭐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사전 집들이 하잖아요. 방문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죠. 문틀에 티 하나 있을까 살펴보고요. 혹시 벽지에 바른 풀이 떠 있지는 않을까. 조금이라도 그런 거 발견해 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컴플레인하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돼버린 걸까요? 그런 생각이 나네요. 6932님께서는 가을이 없어지고 여름이 다시 온것 같이 오늘 무지 덥더라고요. 걷기만 해도 땀이 나와서 어떡하죠? 아주 출첵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유기님 오셨군요. 자, 어제 유기님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야, 감사드립니다. 아, 유기님께서 이런 문자 주셨네요. 어제가 그랬던 추억의 직장과 기억을 많이 뒤돌아본 날이었던 오래간만에 다시는 없을 오붓한 우리들만의 도란도란 토크쇼가 아니었나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밤하늘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안 피곤하셔요? 녹화가 늦게 끝난 듯한데요. 유기님, 어제 우리들만의 도란도란 토크쇼가 아니고요. 유기님의 토크쇼였던 것 같습니다. 아, 유기님 아니었으면 어제 그 방송 진짜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많은 기억과 모든 그 코너별로 많은 추억들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야, 주민등록증 까보고 싶었어요. 아, 그리고 또 준비해 주신 간식거리 오자마자 그냥 다 까서 중간에 제가 어디 잠깐 들렸습니다. 그 임영웅 팀의 악단장 만나러 갔었거든요. 가서 작업을 좀 하면서요. 준비해 주신 그 약간의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거는 차마 건드리지 못하고요. 과자 맛있게 먹고 사탕 맛있게 먹고 피곤 쫙 풀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유기님. 그래요. 어제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시는 오지 마셔요. 그런데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어제 생각이 많이 나네요. 어제 생각이 많이 나고요. 오늘 3부는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소식과 흐름을 전해드리는 시간 함춘의 문화통신 준비했습니다. 현우 PD 어떤 소식 준비했을지 궁금해요. 3부에서 또 잘 풀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TBS 라디오 함춘의 폭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 샵 0951. 저도 한번 운전하다가 이 50원이 필요한 샵 0951 문자 보냈거든요. 왜 안 실리지? 왜 그럴까? 그 보내는 방법이 있나? 그냥 문자로 보내면 돼요. 보내는 그 번호에 그냥 샵 0951 하면 가는 거죠. 그럼 내 거를 잘 드신 거네. 아작아작 씹어서. 자, 무료로 사용 가능한 앱이 있습니다. TBS 앱. 예전에 받아놓으신 분들만 지금 현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요. 그리고 TBS FM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저희가 월요일하고 수요일에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진행을 하지만 평일에는 이 오디오만 송출이 됩니다. 오디오만 송출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가끔 오셔가지고 아니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때 오신 날은 나를 잘못 선택하신 날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는 월요일과 수요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두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도 있습니다. 함춘호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나온다고 합니다. 오십시오. 여기 재밌다고 합니다. 선곡표.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그럼 뭐 사진 찍거나 아니면 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현우 PD에게 대한 이야기들. 저희 제작진들의 소소한 잡담들. 이쪽에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등등 여러분 다양한 의견 받고 있는데요. 우리 김혜지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는 상품 협찬 코너에 멸치를 제공해 주시는 그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에 50년 전통의 강남상의 멸치 세트. 이것이 이번 비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주인장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만약에 선물로 저희가 누군가에게 이 선물을 드려야 한다면 제때 수급하지 못해서 불편하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선물 코너에는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선물은 당분간은 정상화될 때까지 저희가 제공하지 않기로 저희 제작진들 이야기 나눴고요. 전 개인적으로 멸치 좀 많이 먹어보려고요. 좀 주문을 해야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수혜복구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김혜지 아나운서 목소리 한번 듣겠습니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신하위 그대 앞에 난 촛불이어라. 그리고 부활입니다. 소나기.

좋은 음악 함께하고 있는 함춘의 폭승입니다. 신하위 그대 앞에 난 촛불이어라. 부활 소나기. 확실히 이 밴드처럼 시작을 기타로 하네요. 이야, 자랑스럽습니다.

부럽습니다. 기타를 친다는 게. 제가 그렇게 쳤다는 게 아니고요. 기타 소리가 오늘 이 시간 더 정겹게 들립니다. 6832님께서는요. 함디님, 현우 PD님. 제 고향집은 첫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양쪽으로 줄장미가 늘어지고 나무 아래 채송화, 봉선화 피고 둘째 대문 열면 나무 수국과 유화, 모란, 목련. 부모님 도로소풍 떠나신 지 10여 년. 그립고 그리운 고향집. 보름 전 형제들이 모여 집수리도 하고 회와 고기도 구워 먹고 왔죠. 고향집은 언제나 추억과 그리움과 행복입니다. 제가 고향이 태어난 곳이 강원도 저 북쪽 가까운 곳 고성 간성이라는 곳에 태어났거든요. 가끔 정말 가끔 내려가면서 예전에 태어난 집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갔는데 진입로가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뭐라 그러나요? 마을을 거치지 않고 그 우에서 가는 도로들이 생기면서 그 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볼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나갔다가 압불싸 다시 길을 돌아서 다시 들어갔었죠. 많이 변했더군요. 진입로도 바뀌고 하니까. 그래도 가서 그때의 그 기억과 향기와 그리움과 이런 것들을 접하고 나면요. 모든 것들이 또 감사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 함께하고 오게 되더라고요. 고향집, 언제나 추억과 그리움과 행복입니다. 저도 한 표입니다. 일산멋쟁이주님께서는요, 청년 춘호형님, 반가, 반가 출첵합니다. 어제 16분 만에 108배 했어요. 가능한 건군요. 16분 동안 뭐를 하지? 16분 동안에 저는 음원 하나 이렇게 수정 겨우 한마디 하는데, 야 108배. 대단하네요. 좋으시군요. 오늘 아침 이한철 프로그램 창호해드린 햇살에 시인과 촌장 고향이 신청했는데 들려주셔서 아침부터 즐겁게 들었습니다. 그대는 나의, 아니구나, 그건 다른 검은 고양이 내려구나. 기억이 혼자입니다. 죄송해요. 검은 고양이 내려와. 우리의 고양이와 시인과 촌장의 고양이가 함께하는 그대는 나의, 뭐 이렇게 나네. 아침부터 즐겁게 들으셨나요? 이야, 신나셨겠어요. 마지막에 기타 솔로 막 연주 나올 때 고양이가 약간 정신없는 고양이가 노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까? 그럼 제대로 들으셨죠. 아, 차 라디에이터가 터졌군요. 대체해서 나가신다고요. 이야, 오늘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많은 손님들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차에서 듣고 계실려나? 이 소리 들으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어떡하나? 운전 중이시면 잠깐 세우십시오. 문화체육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추진한 대한민국 여행명소, 국민투표, 이런 것도 하는구나. 그 결과가 발표됐다고 해요. 이번 투표에는 국민 4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주제는요, 착한 가격 식당이었고요. 단일 주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명소는 대전의 유명한 빵집이었다고 하죠. 근데 여러 주제에서 받은 표를 모두 합쳐보니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곳은 이곳이었다고 합니다. 이곳 맞히는 퀴즈네. 야.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이곳은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화산입니다. 화산. 천연기념물 제420호로 지정이 됐고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도 등재된 곳입니다. 가봤는데, 이곳 어딜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성산 일출봉, 2번 천왕봉. 야, 이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천왕봉 식당 맛있죠? 맛있죠, 이 집. 이곳은 어딜까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화산이라고 합니다. 천연기념물 제420호로 지정,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
어딜까요? 1번 성산 일출봉일까요?

2번 천왕봉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요. 50원 필요합니다. 샵0951 유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는 동안 두 곡 함께 듣겠습니다. 해바라기, 산에 사내, 산에는, 그리고 윤형주입니다. 바보.

닦아드리고 싶네요. 자꾸만 흘러내리는 윤형주 선배님의 눈물. 목소리 참 뭐라 그러고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목소리가 아주 달콤해요. 그렇죠? 많은 팬분들 계시죠? 자,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함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셨어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 성산일출봉이었습니다. 성산일출봉은 일출과 일몰명소 일출과 일몰을 같이 볼수 있군요. 계단 끝까지 가보기. 22개 주제에서 고르게 표를 받았고, 명소네요. 단일 주제 기준 최다 득표 명소가 대전의 유명 빵집이었다. 하긴 유명하더라고요. 빵을 사러 갔더니 그때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한 10시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빵집 거의 문 닫을 시간. 와, 그래도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빵을 그냥 담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빵의 도시 대전. 자, 여러분들 참여 문자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983님께서 차 세우고 풀어보는 함 퀴즈. 잘 세우셨죠? 갓길에. 앉아는 곳에 잠시 정차하셨고요. 정답, 성산일출봉입니다. 올라가는 건 힘들지만 꼭 올라가 봐야 합니다. 저는 아내와 다녔는데 힘들었어요. 어디 볼까요? 사진 보내주셨어요. 분위기, 멋지신데요. 이야, 좋으셨겠어요. 아내분께서 정말 행복해 하시네요. 부럽습니다. 4938님께서는, 정답! 1번 성산일출봉. 잘하셨습니다. 맞추셨어요. 제주 한 달살이 할때 매일 새벽에 올랐던 최고의 명소, 세계문화유산입니다. 매일 새벽에 오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쉬운 코스는 아니죠. 그냥 올라갈 수 있나요? 현우 PD와 잠깐 밖에 나서 얘기했는데, 둘다 하는 얘기가, 거길 왜 올라가? 밑에서, 저기 분지가 있구나. 바로 식당으로 향했다 하는 둘의 이야기. 빵! 터졌습니다. 4179님께서, 1번 성산일출봉. 아유, 제주 안 가본 지 오래됐어요. 많이 변했겠죠?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고 싶어요. 아유, 이러셨는데. 저 8월 27일 날 제주도 가는데, 가끔 말씀드리지만, 생각나는 거는요, 아침에 일찍 졸린 정신에 공항에 가서 차 타고 실려가서, 공항에 비행기 타고, 제주에 내려서 차 타고, 공연장이나 방송국에 실려가서, 리허설하고, 공연하고, 밤 비행기 타고 올라오거나, 아니면 다음날 아침 새벽 비행, 첫 비행기로 올라오거나, 잘 모르겠습니다. 주위에 어떤 풍경인지. 하여튼, 제주도를 갔다 왔다, 다녀왔다 하는 마음의 위안과 평화를 가져봅니다. 생각만 평화예요. 5740님, 언제든 보고프면 날아갔던 제주 친구가 작년 10월에 하늘나라 간 후로 아직 한 번도 안 갔네요. 성산일출 수시로 돌았는데, 아침마다 음악 감사합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드리죠. 저는 기억나는 게 성산 일출 근처에 가서 밥을 먹어야겠다 싶었는데,

그 중국 음식 중에 짜장면. 짜장면을 또 잘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또 아닌 짜장면을 또 먹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6832님께서는요. 함디님, 1번 성산일출봉이죠. 오답을 보낼 수 없는 게 큰시숙님. 아, 그러면 안 되죠. 큰시숙님이 성산우도와 일출봉이 모여있는 성산에 살고 계시거든요. 안 되죠, 그러면. 오답 보내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는 간 크게 저희 가족이 살짝 성산일출봉 펜션에서 이박하고 왔더랬죠. 간은 어디다 내려놓고 가신 거죠? 얼마나 불안하셨을까? 3386님께서는 안녕하십니까? 춘우님. 아, 춘우. 제 막내 동생 이름인데. 춘호와 현우의 합성어가 문장에 단어가 나왔네요. 잼함 퀴즈 같이 풀고 가는 타임. 세상에서 제일 난이도 높고 어려운 퀴즈. 너무 어려워 진행자가 실수로 답을 저버리는 일도 있지요. 죄송해요. 제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문제도 풀고 사연 참여도 신청곡도 다 들어주는 최애 라이브 나지요. 예전엔 라디오를 야 나지요 들어봐 나지요 이랬었거든요. 나지요. 아, 정겹네요. 나지오지요 하셨고요. 오늘 퀴즈 답글은요. 1번 성산일출봉인데 거기서 천왕봉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안 보일려나? 수평선을 볼수 있는 거리가 얼마라 그러더라? 20km라 그러던가? 10km. 그 넘어가면은 성산일출봉이 높아야겠네요. 자, 많은 분들 문자로 또 사연과 답 보내주셨는데요. 재밌습니다. 오늘 그 중에 저희가, 두 분을 선정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8448님. 1번 성산일출봉입니다. 오래전 가족들과 함께 봤던 기억이 나요. 20여 년이 지난 지금 새롭게 생각이 납니다. 세월 참 빠르다는 걸 느끼게 돼요. 함께 있을 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시간 되실 때꼭 많은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그래요. 이 건강할 때 여행 다녀야 한다더라고요. 근데 건강할 때는 돈을 버느라 정신없고요. 어느 정도 조금 자금의 여유가 생길 때는 몸이 안 떨어지니 힘들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할 때 많은 걸 마음에, 눈에 담아보는 게, 그리고 기억에 담아두는 게 좋겠죠? 잘 그렇게 안 되는 게 현실이긴 하지만요. 오늘도, 야, 건강할 때좀 다녀봐야겠다 하는 생각 납니다. 주머니에 돈좀 있을 때 현우 PD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오늘 점심 뭐 할까요, 현우 PD님? 정해주십시오. 7193님께서 1번 성산일출봉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출근하자마자 콘택트렌즈가 찢어져 급하게 외출로 집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평소라면 일하느라 못 들었을 텐데 완전 럭키비키. 선물까지 받게 되셨군요. 더욱 럭키비키하네요. 그 렌즈가 찢어진 것이 잘된 일일까요? 잘못된 일일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예, 럭키비키래. 하게 생각하십시오. 아, 8448 그리고 7194두 분께서는요. 정확한 선물의 배송을 위해서 성함과 주소 50원이 필요한 샵 0951. 문자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심신 그대 슬픔까지 사랑해. 그리고 이한철입니다. 고양이를 보내줬으니 우리는 이한철의 산책을 보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0: K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0: 창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TBS 교통정보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민방위 훈련 때문에 전면 통제되는 곳이 있는데요. 서울 도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숭례문 구간 양방면이 오후 2시부터 2시 5분까지 5분간 전면 통제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동일로 지하차도에서 상봉 이동 주민센터 쪽으로 동일로 지하차도 출구앞 2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동일로 지하차도 앞두신 분들은 감속운전은 물론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3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작업 중이라 뒤로 서강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광주 원주간고속도로 경기 광주 쪽으로 흥천이포나들목을 조금 지난 금사터널 안 2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사고염 높은 만큼 터널 앞두신 분들은 감속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 형님에게.
3: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4: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순의 플레이리스트 한플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재즈 기타리스트이자 보컬리스트이죠. 정말 거장이에요.

조지 벤슨. 야, 이 양반이라 그랬나? 그렇지, 양반님이시지. 1977년 명곡입니다. This Masquerade 준비했어요. 많은 분들 좋아하시죠. 이거 원래 레온 러셀이 작곡하고요. 카펜터스의 목소리도 익숙해요. 왜 또 수많은 뮤지션들이 불렀던 곡이지만 조지 벤슨이 1976년 명반 브리즌에서 재석했어요. 이 버전은 당시 그래미 어워드 올해의 레코드를 거머쥘 만큼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조지 벤슨이 연주하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늘 감탄하게 되는 건 그 독보적인 스킷 기타 연주죠. 기타 멜로디를 치면서 입으로 같이 으르르르르르 둘 중에 하나는 못하게 되거든요. 기타를 치던 노래를 하게 되든 중얼거리게 되든 하는데 이후로 많은 기타리스트들이 따라하죠. 기타로 멜로디를 솔로 연주하면서 본인의 입으로 하나하나를 똑같이 따라 부르는 스캣을 구사하는데요. 악기와 목소리가 하나로 녹아드는 그 유리한 프레이즈는 지금 들어도 소름이 돋을 만큼 완벽해요. 기타리스트로서 부럽죠. 배 아프기도 하고요. 라틴 기타 리듬기 그 리듬의 기반이 라틴 리듬이에요. 그렇죠. 그 리듬 기반의 묵직한 그루브와 오르지는 현악 편곡도 아주 일품입니다. This Masquerade는 가면무도회라는, 야, 이 가면무도회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가면무도회에 갇힌 채 길을 잃었어요 라며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솔직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하고 있죠. 주말을 향해 달려가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만큼은 굳어있던 마음의 가면을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조지 벤슨의 감미롭고 깊은 기타 그루브에 마음을 가볍게 맡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조지 벤슨입니다. This Masquerade.

0: 많이 따라했습니다. 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재밌어요, 이런 스캣 같은 거 하면은. 막상 기타를 치면은 이 기타 따로 노래 따로 하게 됩니다. 전혀 이 소리를 내는, 입으로 소리 내는 음과 기타 소리는 전혀 다른 소리죠. 열심히들 하죠. 조지 벤슨, This Musgrave. 살펴봤더니 이 기타리스트가 43년생이시더라고요. 야, 우리 나이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83세? 83세. 야, 대단하세요. 찾아봤죠, 더불어. 그 연배 계신 분들. 조영남은 어떻게 되나? 남진은 또 어떻게 되나? 또 한참 또 이야기 나눴습니다. 1096님께서 안녕하세요, 함진님. 현우 PD님 반갑습니다. 이 시간이면 함진님 목소리, 감미로운 음악 소리 참 좋습니다. 얼마 전에 엄마 계시는 시골집 다녀왔습니다. 심고 왔던 콩, 참깨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단감, 대봉감도 많이 열렸고요. 친정엄마 계시는 시골집은 언제 가도 너무 좋고 오면 다시 그립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해야겠습니다. 수고하셔요.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깨죠? 콩인가요? 콩 같다. 야, 아, 이게 감나무군요. 대봉감 하는데 갑자기 침이, 책임지십시오, 1096님. 대봉감이 언제 따나? 대봉감 자랑하셨어요. 적어놓겠습니다. 1096님 대봉감. 야, 이 콩잎도 참 맛있어요. 콩잎 장아찌 딱 장에, 된장에 탁 담가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콩에, 된장에 박아 놓는다고. 와, 이렇게 잘 삭은 콩잎. 깬, 저는 제주도에서 먹었던 콩잎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아, 좀 먹고 싶네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죠? 3386님께서는요, 아내와 용인 가면서 듣고 싶은 곡이 있습니다. 45년 전 결혼하고 자주 듣던 곡인데요. 가능하시다면 춘우님 문화통신 안내 중에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조진원, 홍종임의 사랑하는 사람아. 사랑하는 사람아. 해드릴 수 있는데 기타 없나? 문화통신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람입니다.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 듣고 현우 PD에 함께하겠습니다.
1: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

0: 음악은 시대를 담고 문화는 사람의 삶을 비춥니다. 매주 목요일 전국 곳곳의 문화 예술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함춘호의 문화통신. 지역의 뿌리에서 피어나는 다채로운 문화 소식들을 현우 PD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 구석구석에서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현우 PD님.
1: 안녕하세요. TBS 라디오 제작본부 김현우 PD입니다.
0: 뭐 감투 네. 안 받았어요? 제작본부까지만 가요?
1: 그렇습니다.
0: 근데 궁금해.
1: 구팀장.
0: 구팀장.
1: 잠시 팀장. 한적 있습니다.
0: 빵 좋아해요, 빵?
1: 빵 좋아하죠. 아, 빵 좋아합니다. 예.
0: 대전 빵집이 뽑혔다고 하는데 언제 알아요?
1: 아, 우리? 그쵸. 그쵸? 유명한 예, 그곳이고.
0: 예. 야,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을 만큼 엄청나더군요.
1: 그렇다고 저는 한 번씩 뭐 일 때문에 대전에 가보면 뭐 거기 한두 번 산 적도 있긴 한데 뭐 진짜 웬만한 뭐 대기업 못지않게 대기업 정도 되죠.
0: 대기업이,
1: 사실.
0: 대기업이죠. 네,
1: 대기업 정도 되죠. 뭐, 근데 뭐 그런 큰 빵집이 아니라 동네 네. 빵집도 맛있더라고요. 저는 꼭 거기만 맛있다는 게 아니라
0: 밀가루 네. 모양만 있으면 맛있더만.
1: 아, 그렇죠.
0: 근데 네. 이 사람이 네. 갔다가 많은 분들이 빵을 사시니까 네. 오 이거 내가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군중 심리가 딱 동하면서 네. 하나만 사오면 되는데 그한 네다섯 박스를 사와요.
1: 그리고 그 말고도 또 맛있어 보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면.
0: 잘 몰라요. 네. 하나만 집중하니까.
1: 저는 제가 이렇게 빵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그냥 뭐 있으면 먹게 되고
0: 굳이 막. 빵 좋아할 것 같아.
1: 아니, 근데 굳이 막 사먹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언제 알았었냐면 확실하게 이제 알았었냐면 네, 네. 예전에 이제 저희 그 PD들 이렇게 모임에서 PD 협회에서 네. 그 그리스로 한번 간 적 있어요.
0: 이야.
1: 그리스에 이제
0: 토요일 밤에 이렇게 아 그리스 그 그리스 아, 아니구나.
1: 영화인데. 근데 그리스에 이제 아테네가 수도고 그 테살로니카라고 제2의 도시가 있습니다.
0: 예, 저 알죠.
1: 항구 도시인데 거기를 이제 PD 협회에서 하는 그 행사 같은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며칠 동안 하는 영상전도 있고 막 그런 건데 거기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해외다 보니까 그 우리가 밥 으로 먹는 식사가 아니잖아요. 현장에 갔더니 빵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식사인데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아는 그 빵의 그 종류가 어느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네. 아는 빵의 네. 종류가. 근데 거기는 아침 밥으로 먹는 빵만 한 10종류가 되는 거예요. 그 빵의 종류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정말 아무 맛이 없는 것 같은 빵부터 해서 살짝 뭐 조미가 된 것도 있고 뭐 별의별 빵이 다 있는데
0: 우리가 쌀로 다양한 밥을 만들듯이 네. 그런 거죠.
1: 근데 거기는 밀가루 말고 쌀로 된 것도 있었어요. 쌀의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간. 근데 그걸 제가 먹어보고 오 이거 며칠 먹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그래서 아 내가 빵을 좋아하는구나. 제일 저희 어머니가 빵을 좋아하셔서 유전으로.
0: 아니 네. 아까 말하다 이어간다면은 네. 그래서 빵을 몇 박스 사요. 상할까봐 냉동실에 얼려놓죠. 그러고는 그걸 다시 꺼내 먹을 때 참 비참해요. 이 맛있는 빵을 이렇게 먹어야 한다는 것이.
1: 그러니까 그때 사서 막 먹는 게 사실 맛있긴 하죠.
0: 거기다 그 대전의 그 빵집은 네. 기름에 잔뜩 튀기거든요. 이게 아이 좀 그래.
1: 그 먹을 만큼만 사자 이거네. 네.
0: 근데 언제 또 갈까 싶어가지고.
1: 아 그러네. 네. 딜레마네요.
0: 자 빵을 가슴에 안고 떠나봅시다. 네. 어디로 갈까요?
1: 자, 먼저 강원도 정선군입니다. 정선군. 정선군에서 이제 이번 주 이제 22일부터 29일까지 고한읍 일원과 만항제 정상에서 2026 정선 함백산 야생화 축제입니다. 예, 예. 이 꽃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네. 뭐 이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긴 한데 이 함백산이라는 곳이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 고한읍과 태백시의 경계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해발 한 1573m
0: 높군요.
1: 높습니다. 여기가 국내 최대 규모의 야생화 군락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나 야생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사진 찍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야생화만 따로 찍으시는 분들. 여기 이제 주제가 그 축제의 부제가 만항제 가장 높은 고갯길에서 꽃 숲을 거닐다. 이렇게 해서 숲을 거니는데 좀 인상적인 이번에 컨텐츠 주제가 있는데 바로 추리 컨텐츠의 도입입니다. 추리. 우리 추리 소설 할 때 그 추리 있죠.
0: 아, 깜짝 놀랐네. 네, 크리스마스 추리를 아. 얘기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야, 추리 했냐? 추리 아,
1: 예전에
0: 이거잖아.
1: 그랬죠. 예.
0: 어. 그래서 아니 나무를 추리를 한다고.
1: 어, 그럴 수도 있겠네.
0: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1: 콘텐츠가 도입이 되는데 네네. 어, 요게 이제 일단 25일 오전 11시부터 마량대 삼거리에서 한백산 산신제가 열리고 네네.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구공탄 시장 특설 무대에서 개막 공연도 열립니다. 이 추리 콘텐츠가 이제 어떤 거냐면 네. 우리 그 아가사 크리스티 예. 있죠. 그 어이. 원작 영화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추리 영화. 그리고 셜록 네. 홈즈 아시죠? 네. 셜록 홈즈에 도전하는 타임어택 방식의 대한민국 추리왕 결정전. 그리고 만왕제 야생화 엽서 속 꽃의 정체를 맞히는 수수께끼의 식탁. 그러니까 다양하게 좀 추리와 관련된 네. 컨텐츠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오야 저는 아가스 크리스티의 원작 영화를 무료로 감상한다.
1: 네네.
0: 이 필름을 사와야, 컨텐츠 사와야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0: 돈 많이 들었겠는데.
1: 뭐, 그거는 여기 우리 정선 군 쪽에서 그죠?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또 추리 영화를 야외에서 이렇게 또, 보면 또,

0: 색다른 맛이잖아요. 그죠?
1: 그렇겠습니다.
0: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아, 가보고 싶네. 정선도 아까 제주와 마찬가지로 오가는 길만 기억이 나지 거기서 뭘 곤드레 비빔밥을 곤드레밥을 먹어봤나 뭐 가봐야 컵라면이요 그냥 도시락이니 참 이런 데 가서 영화도 보고 그러면 참 좋은데 그렇죠? 오, 이게 1500꼬지에서 열리는 거군요.
0: 맞습니다.
1: 좋습니다. 네. 다 무료죠?
0: 네. 특별하게 뭐 요금이 든다는 내용은 없고 무료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1: 아, 많은 분들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저희 방송 진행 도중에 여기 좀 소식 내가 전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관람골 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뭐 여러 의견들도 좀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들으시면서 동참해 주시면 이 프로그램이 더욱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자, 강원도 갔다가 어디로 갈 거예요?
0: 자, 다음 지역도 이제 숲과 관련된 내용인데
1: 가을이 오고 있다는 얘기네.
0: 아, 그렇죠. 아, 그런 거 그러네요.
1: 네,
0: 네, 네. 전남 광주특별시 광주 나주 연계형 숲캉스 숲과 바캉스를 합친 거죠.
1: 네.
0: 이게 이제 문화관광 그 산림복지를 결합한 1박 2일 웰빙 상품 남도 숲캉스를 운영을 합니다. 역시 이제 이번 주입니다.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데 광주 동구의 문화예술자원과 국립나주숲체원의 산림치유자원을 하나의 여행 코스로 묶었다고 합니다.
1: 네.
0: 이 프로그램은 걷고 만들고 쉬어가는 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걷기도 하고 만들고 쉬어간다 이런 내용을 이제 주제로 하는데
1: 네.
0: 첫날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해설 투어를 통해서 광주 동구의 문화예술과 도시 이야기도 이제 살펴보고 국립 나주 숲체원으로 가서 숲 속에서 숙박을 하는 겁니다. 그 숲속 안에서 이거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1: 얼마나 좋을까?
0: 그 기본적으로 이런 데서 뭐 저는 뭐 이렇게 뭐 그 캠핑이나 이런 걸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1: 네.
0: 한 번씩 가보면 진짜 도시하고는 다르잖아요. 공기부터가 다르고
1: 네네, 다르죠.
0: 가는 하늘 쳐다보면 진짜 별이 보이고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느낌이 된다는 거죠.
1: 야, 말씀하시니까
0: 네.
1: 제가 어렸을 때 선배를 따라 삼척을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삼척에 무슨 일로 내려갔더라? 선배가 악기가 네네. 필요한데 아버님이 삼척에 계신 거야. 혼자는 자신이 없으니까 저를 볼모로. 아무튼 네. 가던 길에 영동고속도로를 올라가다가 그 대관령 넘어가기 전에 무슨 주교소인가요? 하나 있는데 원주 막 지나서. 잘 모르죠? 가운데를 뭐 알겠어요. 하여튼 그때 네. 가을 정도였는데 네.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 거기서 네. 이제 잠시 쉬어갔거든요. 아, 알고 싶다.
0: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 아시는 분 계실
1: 거예요.
0: 것 같습니다.
1: 네. 거기에 버스가 딱 서서 네. 잠시 이제 뭐 다녀오고 먹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하늘을 봤거든요.
0: 네.
1: 깜짝 놀랐습니다.
0: 다르던가요?
1: 별이야. 와. 감동이.
0: 거기는 정말 청정지역 아닙니까? 청정지역.
1: 그러니까 네. 그만큼 그때는.
0: 더 깨끗하고.
1: 깨끗했다는 네. 얘기죠. 그때 그 풍경이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 숙박뿐만 아니라 체험을 하는 또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네. 숲 한빛깔에서는 쪽빛 천연 염색을 직접 경험합니다. 그리고 산림치유 프로그램 마실숲 여기서는 숲길을 걸어가면서 몸과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1: 네.
0: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숙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비용은 있습니다. 남도 숲캉스는 광주 아트페어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뭐 일정이나 이런 내용들은 광주 아트 패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건강한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요거 제가 뒤에 그 본 포스터 있잖아요.
1: 좋습니다.
0: 하늘에서 밑에 숲을 이렇게 내려보는 포스터인데
1: 네.
0: 전체가 다 초록색이잖아요. 이 포스터가
1: 죄송해요.
0: 네.
1: 우리 잉크가 안 좋네.
0: 에?
1: 초록색이 아니라 검게 나오는
0: 아 그런가요?
1: 야 어떻게 하나?
0: 초록색이라고 생각하시고
1: 아니, 초록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0: 그래서
1: 놀랐어.
0: 이게 사람이 혹시 초록색을 많이 보면. 마음이 심신이 좀 편안해지는 게 있잖아요. 아,
1: 나도 네. 초록색으로 보고 싶다. 우리 프린터 바꿔주라.
0: 네, 뭐 그런 네, 내용입니다.
1: 네, 자, 잘 봤습니다. 네. 어디로 더 가볼까요?
0: 자, 다음은 이제 경남 남해입니다. 남해 관광문화재단인데
1: 네네네.
0: 여기서 22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 30분까지 남해 바랫길 8코스 섬노래길

0: 그 구간에서 야간 걷기 행사입니다.
1: 내일 모레네요.
0: 네. 요즘 이제 걷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뭐 운동도 하시고 네네. 슬로우 조깅도 많이 하시는데 이 걷기 행사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남해 바랫길을 기반으로 해서 노을과 달, 숲과 바다, 그리고 문화 공연 이런 걸 다 결합해서 참여형 무다예술 프로그램을 이제 마련한 거죠.
1: 남해가 워낙 청정 지역이고 아, 그렇죠. 네.
0: 요 길이가 설리 스카이워크에서 출발해서 다시 그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건데 한 2.5km 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구간이.
1: 네.
0: 그래서 이 각 그 걷는 곳곳에 걷는 길 곳곳에 문화 정거장을 마련을 했는데 첫 번째 문화 정거장에서는 노을이 지는 동안 남해를 쓰다라고 해서 그 엽서를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뭐 참가자들끼리 또 이렇게 시라든지 문장을 쓰신 분들을 서로 이렇게 현장에서 낭독도 하는 시간도 가지고 이게 문학적인 컨텐츠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동적인 것보다 좀 차분하게 이렇게 정적인 거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또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1: 저한테 잘 어울 것 같잖아요.
0: 아 그렇군요.
1: 갑자기 왜 이렇게 소리의 힘을
0: 아니면 그렇군요. 또 함진은 거기서 이제 기타 하나를 촥 이렇게 또 정적으로 그 엽서 작성할 때 왜 우리 사연 읽듯이
1: 이제 하다 하다 네. 여러분들 저를 활용하시는군요.
0: 네. 그리고 그 솔비치 언덕에서는 네. 요가 매트에 누워가지고 밤하늘과 달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1: 이런 거 좋죠.
0: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누워 하늘 쳐다보고.
1: 차에 지금 요가 매트가 하나 실려있거든요.
0: 아, 이거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네. 네.
1: 내가 그 위에서 뭘 하고 싶진 않고.
0: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휴식하면서 달과 물때 이런 것들의 설명도 좀 해설 그 들으면서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을 것 같고 역시 망원경을 활용한 달 관측도 되고 달 사진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꽃사진도 말씀드렸지만 이 달 사진 찍으신 분들 많아요.
1: 맞아요.
0: 그 달의 모습들도 또 이렇게 멋진 작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화 정거장인 설리 해변에서는 지역 공연팀의 음악 공연도 예, 펼쳐집니다.
1: 예, 달을 찍기 시작한 것이 그런 것 네. 같아요. 그 모바일 폰이 성능이 좋아지면서 아,
0: 그런 것도
1: 그때부터
0: 있죠.
1: 네네. 그 달을 얼만큼 잘 찍을 수 있느냐가 네, 또 네. 광고의 효과였잖아요.
0: 그 스마트폰의 또 뭐 성능을 또 대표하는 게 됐죠.
1: 그래서 네. 그 이후로는 그 달 같은 거를 네. 어디까지 잘 찍을 수 있느냐.
0: 네, 뭐 몇 배 줌 뭐 이런 것도 있죠.
1: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걸 찍으시는 분들이 네. 많으신 것 같아요. 아,
0: 맞습니다.
1: 달을 찍어봐야 되는데 그 핸드폰 네. 렌즈가 깨끗한 적이 없어가지고
0: 아, 좀 이렇게 닦아가지고 하시면
1: 네. 닦는 것도 싫더라고요.
0: 여기 이제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서 선착순 100명입니다. 네, 따로 비용이 따로 나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기 남해 바랫길 문화팀으로 예,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아, 전화번호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055-864-4519 예, 지역번호 055 그리고 864-4519로 직접 전화하셔도 되고 예.
1: 저희가 진행하면서 네. 직접 이 연락처를 네. 알려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0: 이거는 네, 연락처가 따로 또 공지가 돼 있어서
1: 뭐 혹시
0: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1: 뭐 개인적으로 뭐 인연이
0: 전혀 없습니다.
1: 건가요? 아니죠. 네. 조심하십시오.
0: 네.
1: 음악 듣고 이어갑시다.
0: 네.
1: 자 3386님이 아까 네. 신청하셨죠. 조진원 홍종임 사랑하는 사람아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또 바라보면서 듣겠습니다. 현우 PD는 나랑 눈을 마주치나요?
0: 네.
1: 다른데 봅시다. 출발.

0: 조진환 씨, 신촌에 있는 와이대학교 교수님, 작곡자, 동네 꼬마 녀석들,
1: 네.
0: 목소리도 이렇게 하네요. 사랑하는 사람아, 음악다방에서 이 노래 참 많이 흘러나왔는데, 알아요, 음악다방?
1: 저 때는 음악다방 시절 아닙니다.
0: 아, 그렇죠.
1: 저는 그 이후 세대. 저는
0: 어때요?
1: 뮤직비디오 틀어주는 세대였습니다. 예.
0: 오, 음악다방에 가서 탁,
1: 네.
0: 커피 한잔 시켜놓고, DJ,
1: 네.
0: 사랑하는 사람아 틀어주세요.
1: 아, 그렇군요.
0: 오렌지 주스 한잔 탁,
1: 오렌지 주스.
0: 어제도 그 얘기했는데, 도끼빗.
1: 아,
0: 이렇게
1: 도깨비?
0: 단발로
1: 네.
0: 탁.
1: 아.
0: 그때 막상 배바지라 그래요. 배바지 알아요?
1: 예, 네, 그쵸. 배바지 알죠.
0: 이렇게
1: 네.
0: 바지 딱,
1: 네.
0: 배까지 딱
1: 네.
0: 올라오는 거. 형님들이 많이 입으셨던
1: 그렇죠.
0: 그런 추억이 있는 그때 음악들입니다. 6834님께서 함대님, 현우 PD님, 사돈이 대전에서 내려오실 때꼭 시옷, 이용, 이응, 뭐,
1: 거기, 네.
0: 성심당을 얘기하시는 거죠?
1: 네.
0: 아이.
1: 네.
0: 이제 뭐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뭐
1: 네.
0: 브랜드 막 튀김빵과 부추빵 만주 사다 주시더군요. 이렇게 수고하셔서 오셨다니 새삼 감사함을 가져봅니다. 우리 광고
1: 네.
0: 하잖아요.
1: 어디, 어떤
0: 이제
1: 광고요?
0: 앞으로 광고 받지
1: 아,
0: 않나요?
1: 광고 지금 현재 받고 있죠.
0: 받고 있죠.
1: 네네네.
0: 이 성심당도 우리 광고해주면 좋겠다.
1: 그렇죠. 나중에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1: 네네.
0: 성심당
1: 네.
0: 빵 선전해야 되겠네.
1: 네.
0: 자, 빵 먹으면서 어디 갈까요?
1: 자, 다음은, 담양입니다. 담양.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남양군. 아, 담양군. 네, 남양이
0: 어제
1: 아니라 담양군입니다. 네.
0: 담양에
1: 네.
0: 저 우리 음악 동료
1: 네.
0: 박
1: 박, 누구죠?
0: 박
1: 박용준?
0: 아니
1: 박.
0: 우리 여자
1: 네.
0: 포크 가수
1: 박강수. 네,
0: 박강수 씨가
1: 박강수. 네,
0: 거기서
1: 담양.
0: 이 차를 내리면서 커피
1: 그쵸. 아하.
0: 하면서
1: 네.
0: 가끔 공연을 한다 하더라고요.
1: 오, 그렇군요.
0: 큰일 났네.
1: 이 담양구 문화재단이랑 같이 하면 좋겠다.
0: 그건 제가 할
1: 박강수,
0: 바 아니고요.
1: 박강수 씨, 그죠? 자,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좀 깁니다. 요 기간 동안 뭘 하느냐. 시니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담양의 청춘입니다.
0: 시니어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이제 이게 낯설지가
1: 네.
0: 않네. 65세 이상 시니어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데 왜 이게
1: 네.
0: 정겹지?
1: 아,
0: 아이, 참.
1: 담양애입니다. 담양애. 근데 이제 뭐 이상이니까 65세부터니까 뭐 70, 80뭐다 가능합니다.
0: 그렇죠,
1: 예.
0: 그렇죠.
1: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매주 화요일 총 10회에 걸쳐서 어르신들이 이 직접 영상 매체를 활용해서 자신의 삶과 마을 이야기를 영화로 제작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좀 보니까 괜찮던데, 올해는 봉산문화쉼터, 그리고 대덕운수대통마을에서 각각 극영화와 미니 다큐멘터리 제작을 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 이 대단한 그 컨텐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0: 이제 봉산문화쉼터에서는 봉산탐정단, 소원을 들어주는 우체통, 요런 그 마을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발굴해서 직접 여기 참여하시는 이 어르신들이 기획, 촬영, 편집 이걸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겁니다. 야.
1: 이 아니 근데 요즘 네. 뭐 시니어들께서 뭐 한다 그러면 이러잖아요.
0: 네네.
1: 이게 물리적인 나이만 그렇게 드신 거지.
0: 아, 그렇죠. 훨씬.
1: 아유, 이분들.
0: 경험치도 많으시기
1: 완전
0: 때문에.
1: 완전 전문직이세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야, 네. 너희들은 늙어봤냐? 나는 네. 젊어봤다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0: 네.
1: 대단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
0: 맞습니다.
1: 야, 우리가 배워야 돼.
0: 그렇습니다.
1: 그분들이라는 게, 요, 대단하네요.
0: 네.
1: 이런 어리석은.
0: 그리고 심지어 여기 그 촬영 인터뷰도 이제 하는데 요즘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런 AI이지 않습니까?
1: 네.
0: 이 AI에 관해서는 뭐 어린이부터 나이가 있으신 분들까지 모두 다 동일한 출발 선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1: 맞습니다.
0: 근데 이걸 통해서 영화 포스터도 제작도 하고 이런 컨텐츠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교육을 다 하고 나면 통합 영화 상영회도 가능한 진행을 하고
1: 네.
0: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그 생활문화팀으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아마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요 담양군 문화재단에 한번 연락을 해보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아까 상영회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 네.
0: 그거 할 때쯤에는 별도로 그런 행사에 대한 뭐 공지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서
1: 오,
0: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담양 갔다가 쭉 내려가나요?
0: 다음은 고령, 경북 고령입니다. 경북으로 살짝 이제 올라 저 건너편으로 넘어오는데
1: 네.
0: 고령문화관광재단의 대가야 역사문화관광자원 및 전통시장 지역체험을 연계한 대가야해 가야해.
1: 대가야에 가야 한다고.
0: 그렇죠.
1: 라임이 좋은데요.
0: 약간 힙합 하시는 분 이걸.
1: 대가야에 가야 해.
0: 가야 해, 가야 해. 그거 비슷한 데네요. 그렇죠? 대가야, 가야 해.
1: 부끄러움은 나의 몫이야.
0: 아, 네. 자, 이, 우리가 이제 대가야에 대해서, 사실 예전 삼국시대 신라 백제 고구려 얘기하면서 가야는 살짝 덜.
1: 그렇죠, 그렇죠.
0: 네, 덜 관심 있었던, 뭐 덜 우리가, 알려졌던.
1: 네. 신라에 대한 문화는 많이 들었고
0: 그렇죠.
1: 가서 쉽게 네. 접근하고 볼 수가 있는데
0: 네.
1: 가야에 대한 건 정보는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는 없어요.
0: 그 뭐 금관 가야, 대가야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가야가 뭐 김해나 요 경남 쪽에 있는 거랑 경북이랑 또 달라서 여기 경북 고령은 이제 대가야 쪽인
1: 네.
0: 거죠. 그래서 이 2023년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지산동 고분군이 있습니다.
1: 네.
0: 여기 이제 고령의 다양한 관광 자원과 체험 프로그램을 이제 구성을 했는데
1: 네.
0: 지금 말씀드렸던 지산동 고분군 이 트레킹부터 해서 대가야 박물관, 왕릉 전시관, 대가야 생활촌 이런 역사 문화 관광지들을 이제 둘러보고 그리고 이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한 이 유물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체험을 가까이에서 좀 많이 느껴봐라 이런 것 때문에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1: 이 포스터도
0: 네.
1: 이 아주 깔끔하게 잘 네. 만들었네요.
0: 그렇죠. 요 대가야 해 가야 해. 그 캐릭터도 좀 이쁜 것 같습니다. 위에 네. 이렇게 빵긋이 웃고 있는 아이, 그죠? 네.
1: 가족 함께 할 수 있다.
0: 네.
1: 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요 참가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고령 사랑 상품권, 그 지역 그 상품권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뭐, 이렇게 상권 이용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특히 또 계실 마을이라고 요 투어를 진행할 때는 전통 엿을 만드는 체험도 진행이 됩니다. 예전 전통 엿 만들기 체험하면서 또 한두 개 먹어보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큰일 났어요.
0: 왜, 왜, 왜요?
1: 지금 계속 꼬르륵 소리가 계속
0: 그렇죠.
1: 크게 나가지고
0: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자,
1: 야, 이 또 엿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0: 네.
1: 아 그러다 가끔 이가 뽑히는 그런
0: 안 됩니다, 안 됩니다.
1: 수모도 있긴 하겠지만
0: 이 프로그램은 개인, 가족, 단체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다 가능합니다. 총 12회 운영되고 회당 최대 35명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연만 연 말씀하시니까 그 연 네. 만드는 과정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나오는지 야 이게 참 자연에서 주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0: 네.
1: 신기하구나 하는 생각들. 많이 합니다.
0: 아이. 그렇습니다. 네.
1: 관적이 고령 이야기 하다가 엿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0: 네.
1: 그럼 어디로 갈까요?
0: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 여기 가까운 김포입니다. 네. 김포문화재단.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
1: 네.
0: 이번에 9월 5일,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제 공연을 하는데 상설 공연입니다. 네. 애기봉 플레이리스트 어텀 브리즈. 아. 가을에 바람이 슬슬 이제 오는 거죠.
1: 어, 발음 좋았어.
0: 어텀 브리즈.
1: 어, 좋았어, 좋았어.
0: 어텀 브리즈. 네. 어, 근데 좀 인상적인 게 9월부터 하는데 11월에는 북한 이탈 주민 예술인들이 함께 합니다.
1: 어, 많이 계셔요.
0: 좀 의미가 있죠.
1: 많이 네. 계셔요. 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0: 여기서 소해금, 아코디언 연주, 그리고 북한에서의 삶과 음악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까지 이제 펼쳐지려고 하는데,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9월 5일부터 진행을 합니다. 이제 네.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거니까 뭐 클래식, 크로스오버, 뭐 팝페라, 기타 뭐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근데 11월 14일에 하는 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 이탈 주민 특별 예술 공연인데 북한에서 이제 계량악기 소해금이라고 합니다. 소해금을 연주해 온 네. 최리나 연주인 그리고 아코디언 연주자 김엘인 이렇게 무대에 올라서 연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1: 말씀하시니까 그 김포 애기봉 네. 애기봉 말씀하시니까 네네네. 그쪽으로 도로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0: 아, 그런가요? 네네.
1: 뭐 뭐가 있다면서요? 저쪽 아, 인천공항을 통해서 고성까지 가는
0: 저기 이제 그
1: 무슨 평화선?
0: 네네. 그 도로가 지금 이렇게 뭐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그런 거 추진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1: 아, 그 인접한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남북 관계가 조금 더 관계가 좀 좋아지면 그쪽 지역이 좀 더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도 있겠고
0: 그리고 강원도로 가는 큰 길이 뭐 양양이랑 영동 이렇게만 있잖아요. 네네. 이제 큰 도로들이. 네네. 근데 조금 더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뭐 파주로 해서 위로 이렇게 가는 고성까지 가는 도로가 있으면 또 경기 북부, 강원도 북부 그 주민들도 그렇죠. 네, 좋지 않을까.
1: 계속 파주에 살 걸 그랬어요. 아쉽네요.
0: 네. 언제 뭐, 다시 오실 수도 있는데 뭐
1: 네. 언제 완성될지 모르지만. 네. 이야. 어 그러면 가서 그 애기봉에서 그런 북한 네. 탈북민 아티스트들
0: 네, 이탈 주민
1: 이탈 주민이 네. 되는 거잖아요. 애기봉 어 애기봉 플레이리스트라고 해서 네. 그것도 재밌게 만들었네요.
0: 네 포스터도 되게 귀여운 것 같습니다. 네.
1: 이쪽에서 많은 행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어, 그럼 다 본 거예요?
0: 네, 다 보고 이제 신청곡 네 아까 일찌감치 오랜만에
1: 왔어요.
0: 네 일찌감치 오랜만에 네, 안개를 신청해 주셨네요.
1: 아, 안개 이 곡 네. 송창식 정훈이 함춘호의 기타로 함께 하는데 야, 이 공연할 때 그 느낌이 생각납니다.
0: 네,
1: 안개 전주 한창 영화 뜨거웠을 때
0: 헤어질 결심
1: 헤어질 네. 결심의 전주를 라이브로 송창식 정훈이가 오. 전주 나가니까 네. 우리 공연에 오셨던 관객분 중에 남성분이 목소리의 톤으로 봐서는 한 그때 후반이나 되지 않았을까 싶은 분이 전주 나갔는데 우와 이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0: 네.
1: 그때 감동을 실어서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예지 아빠님이 시청해 주셨습니다. 송창식 정훈이 함춘호 함께한 헤어질 결심의 OST 안개 들으면서 현우 PD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이곡 들을 때마다 이 노래를 녹음하던 그 시작의 시간부터 생각이 나네요. 섭외를 받고 녹음실에서 만나고 박찬욱 감독과 인사 나누고 그리고 과정에서 좀더 좋은 작품의 퀄리티를 위해서 원했던 분위기를처럼 연주해 주길 원했던 제작진들의 요청. 난감해하던 송창식, 정훈이 두 선배님들의 모습들 다 생각이 납니다. 6832님께서 함디님 와 기타와 정훈이의 목소리, 송창식의 목소리, 송광사도 다시 다녀야겠습니다. 행복한 오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송광사가 나오나 봐요. 배경으로 했나 봅니다. 예지아빠빠님께서 춘우 형님은 언제나 청춘이라 계속 청춘하십시오. 뭘 하시는 거야? 잠깐 농담했더니 이렇게 또 진심으로 받아들이니까 기분이 좋네요. 푸른돈님께서는요, 왠지 어르신의 나이가 낯설고 싶은 언제나 푸른 봄날의 마음을 드러내는. 내일 뵐게요. 행복했습니다. 언제나 오늘처럼 대한민국의 다음천호였고요. 내일, 저는 10시에 만나겠습니다.
1: TBS 캠페인
2: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3: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2: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3: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쪽으로 경기 광주분기점과 곤지암 구간 2차로에서는 도로 보수작업하고 있어서 이 구간 통과할 때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문막휴게소 부근 2차로와 반대 인천 쪽으로 진부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도 작업이 한창입니다. 두 곳 다 작업지점 앞두고 속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암사대교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일대로 서행하고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용비교 부근 4차로에서는 차선 긋는 작업하고 있어서 뒤로 군자교부터 막힙니다. 그리고 서울도심 프레스센터 앞에서는 오후 1시에 집회가 예정돼 있고요.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숭례문 구간은 민방위 훈련 때문에 오후 2시부터 5분간 양방면 전면 통제되는 만큼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TBS 정원 뉴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서울 모처에서 만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를 합의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용산공원 부지를 도심 주택 공급에 활용할 필요성을 연일 언급하고 서울시는 도심 녹지 보존을 명분으로 일관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두고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용산 캠프킴 부지의 공원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부동산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용산공원 조성특별법 개정안 등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여야 수석부대표는 용산공원특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은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논의 내용을 지켜보고 그 내용을 반영해 다음 주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6개월간 서울에서 거래 신고된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10억 원 미만 가격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공개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5일 수집분 기준으로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는 모두 3만 7천 건이었습니다. 가격대를 보면 10억 원 미만 거래가 55.5%로 절반을 넘었고 20억 원 이상은 11.9%, 30억 원 이상은 4.6%로 집계됐습니다. 국토의 17%에 불과한 도시 지역에 전체 인구의 92%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표한 2025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10만 6,563제곱킬로미터며 이 가운데 도시 지역은 1만 7,740제곱킬로미터로 전체 16.7%를 차지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112만 명 중 도시 지역 거주 인구는 4,706만 명으로 92.1%에 달했습니다.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가 어제 급락을 딛고 오늘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오전 11시 30분 기준 전날보다 5.94% 상승한 6,855.43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같은 시각 기준 삼성전자는 약 9%, SK하이닉스는 약 12% 오른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 57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연내 회담을 확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9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연내에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김 위원장이 57개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한 적은 있지만 핵무기 숫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납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중관계 발전 방향과 역내 정세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안부를 전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내륙 곳곳에는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8도, 습도는 69%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황원찬이었습니다.
0: TBS 캠페인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여기저기 소나기 내리는 곳이 많고요. 빗길 사고 난 곳도 있습니다. 중부내륙간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김천분기점을 조금 지난 지점에서는 화물차 여러 대가 부딪힌 사고가 났고요. 차량들이 전차로에 걸쳐 뒤엉켜 있다 보니까 현재 1차로 통해 간신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김천분기점부터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북천안나들목 진출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진출로에서 속도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문막휴게소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모두 끝났지만 이곳을 앞두고 2km 구간 정체인데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2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고 이후로 청담대교와 잠실대교 구간은 많은 물이 고여 있어서 더욱 주의 운전이 필요합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황원찬입니다. 어떤 옷 입을까, 밥은 뭘 먹을까, 매일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되죠. 그리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때 보는 눈이 있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때 보는 눈 하면 단순히 시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본질을 꿰뚫는 통찰을 뜻하는 거겠죠. 노동치는 시장 가격이 아니라 그 가격을 움직이는 가치를 보는 것. 또 모두가 환호하는 뉴스의 이면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는 숫자 속에서 변화의 시작을 발견해내는 것. 그게 바로 보는 눈의 힘일 겁니다.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거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때로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눈길을 둘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함께 시작합니다.

0: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원찬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가을방학 곳에 따라 비 전해드렸어요. 진짜 말 그대로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있는 예, 현 시점입니다. 아 이것도 저희 재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5시에 재방송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그 시점에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요즘 워낙에 날씨가 급변하고 있고 국지적으로 또 비 내리는 곳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근데 오늘 지금 1시 기준으로는 오후 1시 기준으로는 점심시간에 잠깐 아마 밖에 나가셨다가 비 맞았어요 하는 분들이 많으신 상황 같아요.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상암동 쪽도 보슬비가 살짝씩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쪼록 너무 더워서 올여름에 예, 가을이 좀 성큼 다가오게 하는 그런 좋은 느낌의 보슬비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비 오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많이 내리고 이러면 또 큰일 나니까요. 예, 정말 적당히 살짝 예, 우리의 메마른 대지를 좀 적셔주는 정도로만 그 정도로만 내려주면 참 좋겠네요. 아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초능력이 있다면 그 날씨 조절하는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죠. 예. 아, 또 어떤 곳은 너무 폭우가 내려가지고 피해 입은 곳도 많고 어떤 곳은 너무 메마른 곳도 있고 이런 거 좀 잘 조절이 됐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자 오늘도 머니특별시는 1시간 동안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해드리고요.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들 함께 나눠볼 겁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들도 팍팍 나눠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와 또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재무 전문가 이병호 팀장님, 김미정 팀장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날씨 얘기 한참 하긴 했는데 그 전에 예, 여는 말로 저희 보는 눈이 있다. 예, 보는 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단 말이죠. 혹시 두 분은 평소에 보는 눈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듣는 편이십니까?
2: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제가 좀 잘 파악하고 잘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0: 주로 이제 재무 전문가시니까 이런 데 관련돼서는 또 특히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겠죠.
2: 그렇죠. 네. 그런 쪽인데 다른 쪽은 또 이제 잘 못 고르고 잘 선택을 못해서 후회하는 일도 많습니다.
0: 아 그러세요? 네. 만능 전문가실 것 같은데 느낌에는.
2: 전혀 아닙니다.
0: 아니에요. 네. 재무 전문 제외하면 의외로 보는 눈이 내가 많이 없다 느끼시는군요.
2: 네네 맞습니다.
0: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인물탐구는 또 기회되면 차차 하도록 하고요. 김희정 팀장님은요?
1: 저는 뭐 사람 보는 눈이 있다 이런 소리는 좀 듣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네. 제일 부러운 능력이기도 하다.
1: 네. 뭐 직업적으로 언제 네. 이제 여러 계층의 분들을 많이 만나 뵙다 보니까 네네. 좀 축적된 데이터가 좀 있어서.
0: 아 그래요? 네. 네. 저를 바라보시는 눈길이 예사롭지 않네 그러고 보니까. 네. 아 매서운 눈빛으로 또 재무 전문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 하는 우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든든한 마음으로 한 시간 진행해 볼 거고요.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연은 이쪽으로 받고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려 있습니다. 또 이 두 분의 든든한 전문가와 함께나 직접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송 시간에도 상담 신청 문자 계속 열어놓겠습니다. 50원 1호 문자 샵 0951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들 콕 집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머니 트렌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전례없는 규모의 경제 고립 작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 어느 나라를 상대로도 취해진 적이 없는 가장 치명적인 경제 작전이라면서 전례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이자 고립 조치에 들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도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을 예고하면서 자국의 금융기관과 기업, 공항 또는 정부기관이 이란에 생명줄을 제공하는 모든 국가는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석유 밀수, 통화 스와프, 현금 이전, 선박 등록, 위장기업 설립 등을 거론하면서 이 모든 행위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역사적인 조치들은 테러를 확산할 능력을 무력화할 것이라면서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국내 채용시장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인크루트가 국내 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기업의 하반기 채용 확정률은 74.3%, 지난해보다 14.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중견기업의 채용 확정률도 58.5%로 15.8%포인트 올랐고요. 중소기업은 53.3%, 4.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다만 채용 인원 면에서는 다소 신중한 기조가 보였는데요. 대기업의 세 자릿수 채용 비중은 14.5%, 지난해보다 6.4%포인트 감소했고요. 두 자릿수 채용을 계획한 대기업은 61.8%, 10.7%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인크루트 측은 구직자들은 채용 공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직무 역량을 다듬어서 즉시 전력감임을 어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캡슐형 세탁세제 8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오염 종류에 따라 세척 성능에도 차이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은 리큐, 비트, 생활공작소, 스너글, 엑츠, 커클랜드, 테크, 퍼실 이렇게 8개 제품이었는데요. 혈액과 잉크오염 세척 성능은 리큐와 퍼실 제품이 우수했던 반면 피지오염과 붉은 고추 색소에 대한 세척 성능은 우수 등급을 받은 제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인 가구 평균 세탁량인 4kg 기준 세탁 비용, 제품마다 최소 157원에서 최대 950원까지 6배 차이가 났는데요. 커클랜드 제품이 가장 저렴했고 스너글 제품이 가장 비쌌군요. 안전성은 8개 제품 모두 관련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다만 생활공작소의 제품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기준치 이상 함유하고 있었고 하지만 관련 표시는 빠뜨렸네요. 생활공작소 측은 해당 성분을 표시하고 다음 달 중순부터 개선된 제품을 유통 판매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콕 집어 정리해드린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넘어가 보시죠.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릴 때마다 우리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직접 출동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출동 지역은 서울 송파구입니다.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보험 해약하면 불효일까요? 이제 갓 신혼생활을 시작한 새내기 부부가 있는데요. 예.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막상 결혼 후에 생각보다 합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바로 통장, 소비 습관, 그리고 의외로 보험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예. 오늘은 결혼 후 통장을 합쳐서 관리하려던 신혼부부가 겪게 된 보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과연 부모님이 물려주신 보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0: 소금이 한창 쏟아져야 될 신혼부부 사연인데 아 이게 또 여러 가지 살짝 틈이 보이기 시작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인데 오늘의 주제는 그중에서도 특히 부모님이 물려주신 보험 해약하면 불효일까? 아,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출발하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청취자분의 사연 함께 만나보시죠.
2: 안녕하세요. 저는 마흔 넘어 신혼생활 시작한 늦깎이 새댁입니다. 사실 저는 결혼 전 남편의 리더십 있고 적극적인 테스토스테론 뿜뿜 하는 상남자 같은 매력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결혼을 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세상에나 이런 마마보이가 없더라고요. 말끝마다 우리 엄마가, 이건 엄마가, 아이고. 결혼 전에 이런 걸 눈치챘더라면 바로 반품해버렸을 텐데 이미 혼인신고 도장도 쾅쾅 찍어버려서 물을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얼마 전 주말 모처럼 날 잡고 옷장 정리를 하던 참이었어요.
1: 자기야, 이 양복 말이야. 나 당신 만나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입은 걸 본 적이 없는데 유행도 한참 지났잖아. 이참에 싹 다 우리 술과함에 정리를 좀 하는 게 어떻겠어?
3: 아, 안 돼. 그거 우리 엄마가 나 대학교 졸업할 때 큰맘 먹고 백화점 가서 맞춰주신 양복인데. 근데 자기야, 저 털모자는 왜 재활용 봉투에 들어가 있는 거야?
1: 아니, 이거 완전 애기 거잖아. 당신 이제 머리 커서 들어가지도 않는구먼. 이건 또 무슨 사연인데?
3: 아, 그거 우리 엄마가 나 10살 크리스마스 때 한땀 손수 떠주신 거라고. 내 추억이야.
1: 그렇게 추억 타령하는 분이 우리가 사귀고 당신 첫 생일 때 내가 큰맘 먹고 사준 비싼 운동화 아까 저기 그 재활용장에 떡하니 버려놨던데? 그건 왜 버려?
3: 아, 사실 그 신발은 내 취향이 아니고 몇 년째 신발 자리만 정리하잖아. 차지하고 있잖아.
1: 기가 막힌다 진짜. 아니 당신 이럴 거면 어머니랑 평생 그 털모자 쓰고 오순도순 살지 나랑 결혼은 도대체 왜 한 거야?
2: 아,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 남자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낡은 물건들이야 뭐 상자에 담아서 한쪽 구석에 둔다고 쳐도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결혼하고 각자 부모님께 물려받은 보험을 합쳤는데 두 사람 보험료가 합쳐서 무려 8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제가 당장 생활비 부담이 너무 커서 남편 보험부터 좀 점검하고 줄여보자고 했더니 남편이 엄마가 좋은 것만 해준다면서 절대 손도 대지 말라 그러네요. 사실 저도 친정 부모님이 오랫동안 납입해 주시다가 주어주신 보험이라서 섣불리 깨지 마 신진당부를 들었거든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보험을 저희 상황에 맞게 해지하거나 조정하면 불효가 될까요? 머니특별시 베테랑 전문가님들 제발 이 답답한 상황을 타개할 명쾌한 조언 좀 부탁드려요.
0: 네, 오늘 긴급출동 머니119 사연은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우리 40대 주부님의 이제 갓 신혼생활을 시작하신 부부였대요. 아, 근데 이런 거부터 이제 또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이 되네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보험을 해약하면 불효일까?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1: 네, 정말 아마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험을 해약하는 것과 부모님의 마음을 해약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건데요. 일단 첫째, 먼저 해약부터 고민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오히려

0: 오래전에 부모님이 가입해주신 보험이라면 먼저 꼭 보험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1: 예.
0: 중요한 것은 이 보험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보장 금액은 얼마인지, 어떤 질병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1: 네.
0: 앞으로 우리가 얼마의 보험료를 더 납입해야 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1: 네. 아까 우리 김희정 팀장님이, 야, 난 사람 보는 눈은 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자부해 주셨는데, 역시 조언의 첫 출발부터 아주 똑부러지시죠? 보험 해약하는 거하고 부모님 마음 해약하는 건, 다른 문제다.
0: 네.
1: 예. 보험 해약한다고 부모님 마음까지 해약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좋은 접근 방법 제시하셨어요. 부모님이 오랫동안 이제 고심해서 들어주신 좋은 보험이고, 올해 직접 납입도 해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와서 함부로 손대도 괜찮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거 지극히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판단을 하는 게 좋을까요?
2: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꼼꼼하게 확인을 해드렸는데,
1: 네.
2: 먼저 감정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 보험을 누가 들어주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 예.
2: 현재 우리한테 꼭 필요한 보장이 잘 들어가 있느냐가
1: 네.
2: 가장 중요하죠.
1: 예.
2: 보험료가 당연히 부담이 된다면 이유만으로 또 해약을 먼저 고민하게 되면 곧바로 또 미안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또 제대로 또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1: 예.
2: 그래서 일단 그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현재 신혼생활에 시작된 그 부부의 현실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보장 점검을 시작해드렸습니다.
1: 예. 부모님이 애써 유지해오신 보험 해약한다는 게 무엇보다 마음에 걸리시겠지만 그런 마음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내가 보장이 어떻게 돼 있나 이 자체로만 좀 접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부터 시작해봐야 될까요?
0: 네, 부부는 이제 현재 맞벌이 중이고요.
1: 예.
0: 합산 소득이 800만 원가량 됩니다. 결코 적은 소득은 아닌데요.
1: 예.
0: 다만 이제 40대 초반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곧바로 출산 계획을 좀 세우고 있어요.
1: 아, 예.
0: 그렇게 되면 이제 아내의 경우에는 육아 휴직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 2년 뒤가 되면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0: 이 부분을 함께 고려 좀 하셔야 돼요.
1: 예.
0: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서 주택을 구입을 하신 상태로 신혼생활을 시작을 하셨어서
1: 예.
0: 매달 150만 원의 부채 상환을 하고 있어요.
1: 아하.
0: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결혼생활을 시작하면 좀 지출이 많아지잖아요.
1: 예.
0: 뭐 이사뿐만 아니라
1: 예.
0: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정 점검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매달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좀 나눠서 부부가 납입할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먼저 찾아야 하는데요.
1: 아, 예.
0: 그 결과 부부는 합산 50만 원 미만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만 이제 되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그에 맞게 보장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1: 확실히 전문가들의 재무 점검은 다르군요. 예. 단순히 이제 보험만 들여다보신 게 아니고 이 부부의 재정 상황 전체를 먼저 한번 파악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아, 이 정도 보험료 수준이 적절하겠다. 이걸 딱 설정을 하신 거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점검을 시작하신 거죠?
2: 네, 맞습니다. 부부의 현실적인 입장에서 따져보면 소득이 곧 줄어들 예정이고
1: 예.
2: 또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지출이 늘어나고 또 아이의 보험도 또 가입을
1: 아,
2: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예.
2: 그렇죠? 이 같은 그 앞으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아무리 그 좋은 보험을 잘 가입했다 하더라도
1: 네.
2: 끝까지 유리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소비자분들도 청취자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좋은 상품을 가입해도 이걸 유지를 앞으로 할 수 있느냐
1: 맞아요.
2: 아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1: 예.
2: 보험은 일단 유지를 잘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재정 상황, 앞으로의 소득 변화, 주기적인 지출 등을 고려해서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1: 예. 자, 오늘 송파에서 하시는 또 신혼부부의 사연인데 먼저 남편분의 보험부터 이제 차근차근 한번 살펴주시죠.
0: 네, 남편의 보험이 아내의 보험보다 금액상으로 좀 많았는데요. 15년 전에 가입을 한 CI 종신보험과 종신보험, 그리고 이제 실손이 포함되어 있는 건강보험과 운전자 보험까지 총 4건의 보험이 월 48만 원이었고요.
1: 예.
0: 이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점은 15년 전에 가입한 CI 종신보험이 총 납입 기간이 무려 46년 납입이에요. 그래서 지금 15년 동안 부모님이 납입을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부부가 30년 이상 동안 이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1: 예.
0: 그래서 이 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주 보장으로 하면서
1: 네.
0: 중대한 질병 시에 사망보험금의 80%를 선지급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1: 예.
0: 주계약이 1억이기 때문에 사망 시에는 1억 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그중에 80%인 8천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 사망 시에 2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요즘 이 시간 통해서 CI 종신보험 얘기가 심심찮게 등장한단 말이죠. 네. 크리티

0: 크리티컬 일리스, 네. 중대 질병, 중대한 질병이 앞에 딱 붙어 있는 종신 보험이라서 구성이 이렇습니다. 예, 보장 조건이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미 어머님께서 15년을 납입해 주신 다음에 물려주신 보험이었어요. 근데 앞으로 한 30년 이상 더 납입해야 된다니까 일단 딱 보기에도 전체 납입 기간이 너무 길다 느낌이 드네요.
1: 그렇죠. 앞으로 30년이면 두 분이 40대인데 70세까지 납부하셔야 되잖아요. 과연 납입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중간에 돈 쓸 일도 많을 텐데. 그래서 이제 보험 가입 후 증권을 꼼꼼히 살펴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0: 예, 예.
1: 과거에는 그 높은 사망 보장을 가입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뭐 종신 보험이나 뭐 CI 보험이나 사망 보장을 주로 하는 상품을 많이 권유해서 가입을 했고요.
0: 예.
1: 그렇다고 이제 보험료가 비싸고 그 보험료를 좀 낮추기 위해서는 납입 기간을 좀 늘려야지 보험료가 좀 저렴해지거든요.
0: 예.
1: 근데 생각보다 납입기가 너무 길게 늘려다 보면
0: 네.
1: 이게 또 오랫동안 내야 되기 때문에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0: 예.
1: 남편분의 CI 종신보험은 사망보장 1억, 종신보험에는 사망보장 2억이 들어가 있고요.
0: 예.
1: 두 건 보험료만 33만 원입니다.
0: 음흠.
1: 그런데 이 CI 보험은 총 납입기간이 46년, 종신보험은 30년 납입하셔야 되고
0: 예.
1: 부모님이 앞전에 내주신 기간이 상당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0년, 30년 납입해야 된다면, 아, 이거는 정말 그 좀 깜깜하죠, 앞이.
0: 그러니까요.
2: 네, 그 보통은 이제 부모님이 보험을 일찍 가입을 해주는 이유가
0: 네.
2: 내 자녀가 어린 나이에 큰 질병에 걸릴까봐 걱정돼서라기보다는
0: 예.
2: 보험료를 좀 부모님이 납입을 해줌으로써 자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인데요.
0: 예.
2: 또 한 살이라도 좀 나이가 젊을 때, 어릴 때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미리 가입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예.
2: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도 지금 15년가량 지금 상당한 보험료를 부담을 해줬잖아요.
0: 네.
2: 그런데 이제 그 보험을 물려받게 되는 자녀의 입장에서도 30년간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0: 예.
2: 결과적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 다 상당한 보험료의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어요.
0: 그렇겠네요.
2: 그리고 특히 어릴 때 이제 생존 시에 필요한 질병 보장을 가입해야 보험료도 저렴하고 유리한데
0: 예.
2: 이렇게 사망 보장 위주로 가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미리 보험을 가입해 주시는 데 별로 큰 효과가 없습니다.
0: 그렇겠네. 그러면 일단 저 사망 보장 주로 짚어주셨는데 그거 말고 다른 보장들은 어땠습니까?
1: 네, 그 종신 보험에는 사망 보장 1억과 더불어 특약에는 암 진단 자금 2천만 원, 뇌출혈 심근경색 진단 자금이 각 1천만 원씩
0: 예.
1: 입원비 수술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데
0: 네.
1: 특약의 보장 기간은 80세에 이제 보장이 끝나요.
0: 예.
1: 건강 쪽은 그리고 뇌하고 심장 쪽은 보장 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금 지급받을 때 굉장히 좀 까다롭게 지급받을 수 있고요.
0: 예.
1: 그리고 실손이 포함된 건강보험은 100세 만기에 암진단과 뭐 뇌졸중, 심근경색이 준비되어 있는데
0: 네네.
1: 다행히 건강보험은 납입기간이 20년 납이라 8년만 납입하면 납입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0: 예.
1: 결과적으로 사망보장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해결하고
0: 네.
1: 뇌하고 심장 보장 범위를 조금 넓게 보충하는 방식으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0: 예. 결국 두 분 말씀 쭉 듣다 보니까 CI 종신보험, 종신보험 요거는 해약적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요?
2: 네, 일단 앞으로 이제 31년간을 더 납입을 해야 되는 CI 종신보험은
0: 예.
2: 보험료의 납입 기간, 뭐 보장 내용 등을 고려해서 좀 안타깝지만 정리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0: 예.
2: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사망보험금 1억 원에 중대한 질병 시 선지급 80% 조건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납입하는 총 보험료가 약 7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내는 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총 납입해야 되는 전체 보험료의 크기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0: 예.
2: 이미 이제 부모님이 한 3천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납입을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4천만 원을 넘게 부부가
0: 그러네요.
2: 납입을 해야 돼요.
0: 예.
2: 물론 이제 남편이 가장이 되었기 때문에 사망보장이 꼭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만 방식을 달리 선택을 하는 것이 보험료라든지 보장 금액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0: 예. 방법을 좀 바꿔보자. 방식을 달리 선택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1: 네. 우리가 그 보험으로 사망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준비하는 게 종신보험인데
0: 예.
1: 종신보험이 아닌 정기보험으로 사망을 준비하는 것이 보험료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0: 네.
1: 정기보험은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을 갖고 사망보장을 받는 거거든요.
0: 예.
1: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사망해야지 끝나는 건데
0: 네.
1: 근데 뭐 90세 사망하든 100세 사망하든 사망보장이 나오는 건데
0: 네.
1: 정기보험은 60세, 70세 내가 딱 정한 시점까지만 사망보장을 받는 상품이거든요. 40대 초반인 남편이 앞으로 2억 원의 사망보장을 70세까지 보장받는다고 준비했을 때
0: 예.

0: 월 5만 원대 보험료도 충분히 가능한 게 정기보험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할 시기에 사망보장을 받도록 준비해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1: 네.
0: 보장기간은 짧게 할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지고요.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사망보장을 위해서 수십만 원의 그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보다는 보장 금액 면에서 정기보험이 훨씬 더 소비자한테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의 보험은 어떻게 계산이 됐나요?
2: 네, 일단 CI 종신보험은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주계약 사망보험금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납입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예. 정리를 해야 되고요.
1: 네.
2: 다만 이제 종신보험은 사망 보장이 물론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생존 시에 보장받는 암이나 뭐 내 심장 관련된 진단비들이 있기 때문에
1: 예.
2: 이 주계약 이 사망보험금을 최소한으로 좀 줄여서 생존 시 때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는데요.
1: 네.
2: 그래서 결국은 감액을 한 종신보험 한 건과 실손을 포함한 건강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1: 음흠.
2: 여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정기보험을 한 건 더 추가해서 사망보험금은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했지만
1: 예.
2: 보험료는 좀 낮출 수 있도록 했고요.
1: 네.
2: 그리고 부족했던 뇌, 심장질환 이런 관련된 진단비들을 조금 보충해서
1: 음흠.
2: 결국 월 48만 원 납입하던 보험료는 26만 원 정도로
1: 오.
2: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 그렇지만 보장은 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생존 시의 보장까지도 더 충원하는 형태로 변경해드렸습니다.
1: 예. 아, 결국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보험이 이게 이제 제일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왔던 게 사실이군요. 예, 월 48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26만 원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리모델링을 하고 나니까 보장 내역은 훨씬 더 보완이 됐고요. 자, 남편 되시는 분의 보험은 이렇게 정리가 됐고 아내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0: 네, 아내분은 실손을 포함한 건강보험 한 건, 그리고 갱신형 건강보험 한 건, 암보험 한 건, 요렇게 세 건이 보험이 유지 중인데,
1: 예.
0: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32만 원이었고요. 또 이제 암보험은 상당히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라, 갑상선 유방암 등을 이제 모두 일반암으로 보장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었습니다.
1: 아, 네.
0: 그러니까 예전에 든 상품 중에서 굉장히 좋은 상품도 많고요.
1: 예.
0: 근데 요즘에는 이제 보장을 못 받는 그런 상품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만 최근 2년 전에 가입한 예, 건강보험이 갱신형으로 가입하셔서 이 부분은 예, 보완이 필요했고요.
1: 예.
0: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예.
0: 여기에 그 남편분처럼 부족한 보장을 넣어서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1: 예.
2: 그 갱신형 보험이 뭐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1: 네.
2: 이제 가입하는 사람의 연령을 좀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이제 40대 나이까지는 비갱신형으로 준비해서 은퇴하기 전에 보험료 납입을 다 끝내는 것이 가장
1: 예.
2: 중요합니다.
1: 예.
2: 물론 이제 뭐 비갱신형으로 잘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내가 좀 추가적으로 일부의 보장을 더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1: 예.
2: 우리가 기본이 되는 보장 보험까지도 전부 다 갱신형으로 준비 하게 되면
1: 네.
2: 실손도 인상이 되는데 나머지 보험료도 다 인상이 되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아내분의 경우에는 잘 가입하신 암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실손을 포함한 건강보험은 유지를 하되 갱신형으로 가입한 건강보험만 변경하는 것으로 점검을 진행했고요. 매월 21만 원의 보험료로 줄여드렸습니다.
1: 이야, 여기도 잘 정리가 됐습니다. 제일 큰 고민, 예, 부모님이 물려주신 보험이라 손대기 참 조심스럽고 난감하다 하셨는데 이렇게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 이 부부의 보험 점검하시면서 우리 두 전문가께서 제일 중요하게 들여다본 기준 하면 어떤 걸 떠올리실까요?
2: 네, 일단 두 부부 이제 부부의 모든 보험이 다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분의 경우는 사망 보장에 너무 좀 편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보험료가 높았고요.
1: 예.
2: 그리고 납입하는 기간이 너무 과하게 길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1: 네.
2: 그에 반해서 아내의 경우에는 사망 보험금을 가입한 상품은 없었지만 생존 시에 보장받는 질병 보장 등이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좀 보험료가 앞으로 많이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 문제가 있었어요.
1: 네.
2: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가입한 보험의 정확한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장단점을 따져봐야만 제대로 보험 점검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부부의 경우는 물론 이제 잘못된 점도 있었지만 남편의 건강보험 잘 가입하신 거고요.
1: 예.
2: 그리고 아내의 암보험 또한 잘 가입한 보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부부가 보험료 부담으로 무조건 해약을 고려를 했더라면 이렇게 잘 가입한 보험까지도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요.
1: 맞아요.
2: 결국은 이제 부부는 총 80만 원의 보험료를 합산해서 47만 원까지 절반 가까이에 줄일 수 있었지만 두 분 다 오히려 보장은 제대로 충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셨습니다.
1: 그러니까 상담 지금 잘하셨어요. 예. 얘기 나온 김에 샵 0951번 예, 50원 이름 문자 우물정 0951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 이 두 든든한 전문가와 나도 직접 보험료 한번 리모델링 해볼래요 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신청하시고요. 특별히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말머리 달아주시면 됩니다. 저도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쭉 끄덕끄덕하면서도 이 질문이 내내 마음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몇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네. 보험 정리는 그렇게 잘 됐는데 부모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숨기고 있을 수는 없고 그 전달이 수월했을까? 괜찮았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0: 네, 네, 그 부부가 이제 양가 부모님께 정확한 보장 분석을 해서 상담을 네. 받았고 네. 장점과 단점을 나눠 설명드리고
1: 그렇죠.
0: 무엇보다 이제 부부가 똑같은 기준으로 보험을 점검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1: 예, 예.
0: 그리고 현실적으로 앞으로 재정 사항을 이해시키고 네. 해약을 먼저 고려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보험 점검을 통해서 유리한 보험 유지하겠다.
1: 예.
0: 그리고 요 부분은 보험료 올라가고 현재 사망보장이라든가 보험료 내는 돈이 너무 부담스럽다. 앞으로 대출도 내야 되고 예. 뭐 저축도 해야 되는데
1: 차근차근 설명을
0: 드려서 네. 정리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또 어쨌든 그 부모님께 네. 말씀을 드렸더니 당연히 이해를 하시죠. 자녀들이 힘드니까.
1: 그러니까 다행이다.
0: 그 자녀들 보험 가입할 때는 네. 좀 신중히 좀 잘 가입을 하셔야 돼요.
1: 그러니까.
0: 나중에 자녀가 물려갔을 때 그걸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서 가입을 해야 되고.
1: 근데 부모님 마음이야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대목이지만 우리 이병훈 팀장님 또 김민정 팀장님 같은 분이 차근차근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들으시면서 그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뒤로 할 수 있고 끄덕끄덕 하시면서 또 동의를 하셨나 보네요. 다행입니다. 예. 아니 저기 보험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이걸 선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모님께 또 그런 결과도 있었다면서요?
0: 네. 중간에 이제 해지하면 해지환급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까지 납입해 주셨으니까 그건 부모님한테 이제 돌려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그동안 잘 납입해 주셔서 감사했다고 이제 전달하셨습니다.
1: 예. 부모님께도 또 이 두 분께도 절로 박수가 나오는 상황이네요. 갈등 없이 보험도 잘 보완이 됐고 리모델링이 됐고 특히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큰 산 하나 넘은 그런 갑부단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부들이 지금 현재도 많을 것 같단 말이죠. 이런 분들께 특별히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2: 네, 이렇게 이제 가족 간의 보험 갈등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요. 지금 오늘 사연처럼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1: 예.
2: 가족 중에 또 보험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1: 네. 뭐
2: 곤란함을 겪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감정과 보험을 분리하는 건데요. 일단 감정만 너무 앞세우게 되면 사실 다툼과 갈등의 원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1: 예.
2: 그래서 이제 감정을 좀 접어두시고 현실적인 측면으로 좀 점검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1: 네.
2: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같은 경우도 잘 가입해 주신 보험들도 있었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무조건 보험료가 좀 부담된다라고 해서 해약을 먼저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보험 점검을 먼저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1: 예.
2: 보장 내용이라든지 보장 금액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내야 될 보험료의 크기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예. 오늘 긴급출동 머니 119는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훈훈한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애써 들어주신 보험이고 납입도 그동안 오래 해주셨는데 이거 제 마음대로 해약하면 돼요? 이게 불효 아니에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전문가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예, 우리 집 보험 총체적인 점검을 이번에 한번 해보시죠. 샵 0951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혁오의 톰보이 준비되어 있네요. 이 노래 전해드리고 나서 저희는 소비자 민원실로 넘어가겠습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등등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들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궁금한 점들은 뭐든 좋으니까요. 네. 샵 0951번 50번 유료 문자로 부담 없이 신청하시고요. 특히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달아서 말머리 달아서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민원 2514번님 사연입니다. 60대 주부시고요. 지난 2006년에 가입한 실손보험 보험료가 계속 올라서 지금은 한 달에 27만 원이 넘습니다. 남편도 곧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보험료 부담이 큰데 전에 방송 듣다 보니까 실손보험을 전환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전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 보험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하셨네요. 실손보험을 전환해야 되나 유지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십니다. 27만 원이면 보험료가 상당히 비싼 거죠?
1: 아, 그렇죠. 네? 근데 정말 고민 많으실 거예요. 청취자분들도 거의 한 95% 뭐 거의 100% 실손 다 가입 중이잖아요. 예. 대부분. 예. 근데 이제 예전에 1세대, 2세대 가입하신 분이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걸 유지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네. 문자를 주셔서 저희가 이제 사전에 연락드려서 해당 보험 조건을 받았는데 예. 청취자님이 가입한 실손 보험은 1세대 실손이었고요. 네. 입원 의료비가 3천만 원, 통원이 1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한 실손보험이었고 입원할 때는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100% 실손보장이 가능한 예. 상품이었는데 예. 당연히 100% 보상이 되니까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청취자님 실손보험뿐 아니라 다른 특약들이 또 가입되어 있어서 더더욱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실손을 포함한 다른 진단, 수술, 입원 모두 특약이 또 갱신으로 되어 있어서 예. 보험료가 훨씬 더 높습니다.
0: 그렇군요. 제가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였는데, 가입자였는데, 전에 이 시간에 함께 할 때 그 나오셨던 분들이, 1세대 실손보험 왜 해지했는지 모르겠어요. 해약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제가 안타까워 했더니 꼭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아, 그런 게 이런 이유군요.
2: 네.
0: 2006년도에 가입을 하셨으면 이제 딱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셨단 말이죠. 아직도 계속 보험료를 내시는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20년이면 사실 얼마나 길어요.
0: 그러니까요.
2: 그간 보험료를 잘 내오셨는데 일단 보통은 이제 비갱신형

0: 형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지금 정도면은 보험료 납입이 끝나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1: 예.
0: 이 청취자님은 실손을 포함해서 그 외의 특약들도 다 갱신형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지난 20년간 계속 계속 보험료가 인상이 되어 온 거예요.
1: 만기 때까지 계속 갱신이 되는 구조군요.
0: 네,
1: 예.
0: 맞습니다. 그래서 보장 만기인 80세까지
1: 네.
0: 계속 인상될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만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1: 예.
0: 우리가 보통은 이제 실손보험은 누구나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게 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다른 특약은 갱신과 비갱신을 선택해서 가입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1: 그렇구나.
0: 청취자님의 경우에는 이런 생존 시의 진단, 수술, 입원 특약까지도 모두 다 갱신형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1: 예.
0: 이렇게 지금 보험료가 27만 원까지 오게 된 상황인 거죠.
1: 결국 실손도 오르고 다른 보장 특약도 같이 보험료가 오르다 보니까 지금 이제 27만 원까지 처음에 가입하실 때는 절대 이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0: 네.
1: 여기까지 올라간 거군요. 근데 앞으로도 보험료가 계속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2: 맞습니다. 이제 나이가 또 들면 또 아플 위험이 더 높고 다칠 위험이 높기 때문에
1: 예.
2: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1: 네.
2: 근데 보장 내역을 이제 살펴보니 실손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월 21만 원이었고요.
1: 예.
2: 나머지 이제 보장은 대략 6만 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5년 갱신 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1: 예.
2: 5년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가입 내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입원 의료비 1년 동안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은 월 12만 원이었고 하루 통원 10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의 보험료는 9만 원 정도 납입하고 있었어요.
1: 예.
2: 그러니까 결국 따지면은 지금 하루에 내가 10만 원 받고자 월 9만 원 내는 거잖아요, 보험료가.
1: 그렇네요.
2: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1: 예.
2: 병원을 뭐 많이 다니시는 분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따져보더라도 27만 원의 보험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1: 예,
2: 있고
1: 예.
2: 27만 원을 1년 동안 내면 보험료가 얼마일까요? 내는 비용까지.
1: 산수를 또
2: 그죠. 근데
1: 시키시네. 예.
2: 그만큼 내가 병원에 가야지 이익인데
1: 그러니까.
2: 요걸 잘 따져보셔야 돼요.
1: 근데 원래 실손보험료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0: 네, 이 청취자님이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 이 실손보험이 사실 최초로 판매되던 실손보험이다 보니까
1: 예.
0: 그 입원 의료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내가 쓴 병원비를 100%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점은 장점일 수 있지만
1: 예.
0: 이제 그만큼 보험사의 손해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 네.
0: 보험료 인상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이제 다른 1세대 실손보험, 즉 2009년도에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는 같은 1세대라 하더라도 입원 시 한도 1년간 5천만 원, 통원 한도 30만 원으로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 또 대부분이지만
1: 네.
0: 그 이전에 가입하신 우리 청취자님은 2006년도 가입하신 거잖아요.
1: 네.
0: 그 이전에 가입한 실손 보험의 경우에는 한도는 이보다도 적은 데에 반해서 보험료 인상률은 더 높습니다.
1: 아, 오히려 그렇군요.
0: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인상될 보험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1: 그게 더큰 문제군요. 예.
0: 네.
1: 반드시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 잘 기회를 그래도 잡으셨네요. 예. 문자로 질문을 하신 덕에. 아! 이쯤에서 문득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0: 네.
1: 시간입니다.
0: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1: 예.
0: 실손보험은 지금까지 보험료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험료 인상폭이 지금까지보다는 적어질 가능성이 높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잠깐만요. 이게 문제예요. 아니, 이게
0: 어렵죠?
1: 사람이, 아니요, 아니요. 지금 반어법을 쓰시는데? 아니,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0: 네.
1: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전에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스튜디오 두 전문가들이 들어오셔서, 오늘 문제가 뭘진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틀릴 것 같아요, 아마. 아니, 오늘은 왠지 느낌이 그래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김희정 팀장님이 앞서 설명을 쫙 해주시고 나서, 함정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문제를 그대로 내주시니까 이건 틀릴 수가 없겠는데?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맞힐 것 같은데요? 실손보험은 지금까지 보험료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험료 인상폭이 지금까지보다 작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셨어요?
0: 네.
1: 아까 갈수록 커진다고 그러셨잖아. 그러면 정답은 X! 맞죠? 예. 네.
0: 네.
1: 아유, 너무 쉬운 문제를 주셨네. 예.
0: 네, 맞습니다. 그 안타까운 점은 현재까지 오른 보험료 인상률보다 앞으로 더 많은 보험료가 인상될 거라는 건데요.
1: 그렇죠.
0: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60세 이전에 병원에 많이 갈까요? 이후에 많이 갈까요?
1: 그러니까. 아까 이병호
0: 네.
1: 팀장님도 그거 물어보셨잖아요.
0: 네. 당연히 60세가 넘게 되면 병원 갈 일이 더 많아지고 그만큼 보험금 청구도 더 많아지겠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보험료가 내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많이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0: 그래서 청취자님은 지금 이제 남편분이 곧 퇴직을 하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1: 예.
0: 그러면 보험료가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부담되실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100% 보상이 가능하다 뭐 이런 보장의 기능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보험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꼭 따져보셔야 하는 거죠.
1: 예. 1세대 실손보험 이제 100% 보장이 된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대부분이 갱신형으로 이제 가입을 하셨고 그 옆에 있는 특약들이 추가로 가입하신 특약들이 다 똑같이 갱신형이라면 이렇게 월 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꼼꼼하게 따져보고 전환을 결정하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현재도 27만 원 보험료가 부담인데, 향후에 30만 원, 40만 원 이상 보험료가 인상되면,
1: 예.
2: 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실손보험을 전환하느냐, 유지하느냐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1: 예.
2: 다만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이 보험료를 앞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인 고요.
1: 네.
2: 일단 실손보험 외에 이제 갱신되는 특약은 먼저 삭제 요청을 해서, 일단 보험료가 더욱 인상되는 걸 1차적으로 막아야 하고요.
1: 예.
2: 이후에 실손보험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전환을 해야 될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우리 2514번님은 딱 시기적절하게 잘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저희 그두 팀장님들이 방송 이후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함께 좀더 알아보시고, 그걸 고려해서 추가 조언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 50원 1호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려 있습니다.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소비자 민원실 다음 민원입니다. 5514번님, 50대 가장이시고요. 5년 전에 보험료가 부담돼서 실손보험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은 다 해약했습니다.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병원비 걱정은 없지, 상관없지 않나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자꾸 실손보험만 있어서는 안 된다. 추가로 보험을 더 가입해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굳이 다른 보험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2: 네, 병원비를 돌려받는 실손보험은 꼭 필요한 보험이죠. 근데 실손보험으로 모두 또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았다 가정하면 경제 생활을 못 하잖아요.
1: 예.
2: 그러면 당연히 그 외에 다른 돈이 들어갈 거고 거기에 간병비라든가 여러 가지 병원 치료 다니면서 부대 비용이 지출되겠죠.
1: 네.
2: 그래서 온전히 병원비만 보상받는다고 나머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1: 예.
2: 실손보험 외에 다른 보험이 필요 없다고 볼수 없습니다.
1: 예. 결국은 실손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커버하려고 다른 보험이 필요할 수도 있다. 어떤 보장을 추가적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0: 네, 우선은 진단금을 먼저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 진단금은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의사의 진단만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 대표적으로 암, 뇌,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금이 있는데요. 이 진단금이 꼭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치료가 길어지게 되면 소득이 또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나가는 생활비는 여전히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으로 병원 치료비를 보완을 한다면
1: 예.
0: 진단금은 생활비라든지 간병비 등의 그런 부대 비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 예. 아, 5514번님 사연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바람에, 예.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방송 이후에 또,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7409번님이 아까 방송 중에 두 분은 두 전문가분들이야말로 자녀분들 보험은 아주 알차게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을 것 같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기회 되면 또 정리하는 시간이 있겠죠? 지금? 지금? 예. 공개하실 수 있는 선에서 그러면 대략적으로 자녀분들에 대한 보험은 뭐 어떤 걸 기준으로 챙기면 좋겠다. 예.
2: 일단 실손보험은
1: 그러셨나요?
2: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1: 예.
2: 그리고 건강보험 하나 정도 있으면 되고,
1: 예.
2: 그러니까 소비자는 생각하는데 그 자녀보험은 실손보험 포함해서 만약 자녀가 10대다 하면 뭐 7, 8만 원 내외로 일단은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실손 포함해서
1: 예.
2: 건강보험을. 그리고 20대에도 보험료 10만 원대 초반으로 실손보험하고 건강보험 포함해서
1: 네.
2: 이렇게 이제 구성하셔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2: 네.
1: 김희정 팀장님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겠지만, 예,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죠. 두분 떠나시기 전에 오늘 이것만큼은 좀꼭 기억해 주세요 하는 원포인트 정보 하나씩만 남겨주시죠.
2: 네, 시기적으로 보통 3년에서 5년 단위로 보험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상품 구성도 바뀌기도 하고 예전에 든 보험이 지금은 보장되는 부분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3년, 5년 단위로 보험 점검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1: 예.
0: 일단 우리가 생존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망을 했었을 때 보험금 받는 것보다 생존 시의 보장이 더더더 중요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하루빨리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원포인트 정보까지 오늘도 차분하게 진행해 봤습니다. 마지막 곡을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거를 짤막한 설명과 함께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빅히트의 대표적인 우리나라 저 K-팝을 상징하는 그 보이 그룹들의 계보를 잇는 코르티스의 노래가 준비가 돼 있어서 이건 또 해외 청취자들을 위한 되도록이면 왕국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요즘 뭐 많은 유행 소위 밈을 생산하고 있는 코르티스의 노래입니다. 레드 레드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죠. 이병우 팀장님, 김미정 팀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머니투표시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재방송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5: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0: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0: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TBS 교통정보
3: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민방위 훈련이 잠시 후 2시부터 있는데요.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숭례문 구간은 2시부터 5분 동안 양방면 전면 통제가 되겠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방면 홍제램프 부근 3차로에서 추돌사고로 홍은램프에서부터 밀리고 북부간선도로 구리방면 기름램프 부근 1차로에서 시설물 보수공사로 램프 빠져나가는 차량이 혼잡합니다. 성산대교는 남단에서 북단방면 3차로에서 추돌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대명터널 부근 갓길에서 화물차의 추돌사고가 있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방면 김포부근 3, 4차로에서도 승용차의 추돌사고 처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방면 김천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3km 구간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훈련 상황.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 시간 14시부로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훈련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 14시부로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본 훈련은 14시부터 20분간 실시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 및 지하시설로 안전하게 대피하시고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비상시 국민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을 안전하게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대장 및 대원, 자원봉사단 등 안내 요원은 모든 국민이 가까운 대피소 및 지하시설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여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훈련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실제 상황을 가상하여 신속하고 질서 있게 훈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방금 오후 2시 정각을 기해서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방송은 훈련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8월 공습대비

0: 민방위 훈련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행정안전부 박남기 민방위 과장 그리고 최승병 교수가 나오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자, 먼저 민방위 과장님, 오늘 실시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 네, 방금 전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되었고 20분 동안 주민 대피 훈련이 진행됩니다. 또한 소방차, 앰뷸런스 등 긴급 차량 길터주기 훈련이 전국 주요 도로 구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미사일 항공기를 이용한 공습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황 발생 시 공습 경보음을 청취하고 주의 대피소를 찾아 대피하는 등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 연습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세종대로 일대를 대상으로 차량 통제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개원의 실전 역량 강화를 위한 소집 시범 훈련도 실시합니다. 또한 화재 등 재난 시 대피를 위해 설치된 피난용 승강기의 활용 숙달을 위한 훈련도 서울 롯데월드타워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비상시 국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의미 있는 훈련이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0: 네, 그리고 최승병 교수님, 최근의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민방위 훈련이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네, 최근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쟁들을 보면 공습의 양상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미사일 10수발이 아니라 값싼 드론과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수백 발씩 한꺼번에 섞어서 여러 차례 쏘는 방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다른 방식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것이 진짜 위협인지 가려내기가 어렵고 국민 여러분이 대피할 시간도 매우 촉박합니다. 따라서 우리 방공망이 모두 막아줄 것이라고 예단하고 공습경보를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촘촘한 방공망도 빠르게 발전하는 이 첨단 무기 앞에서는 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무기의 위협 앞에서 민방위 훈련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경보를 들었을 때 내 주변 대피소가 어디인지 빨리 파악하고 몸이 바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첨단 방공망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최선의 방어 대책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0: 네. 자, 박남기 민방위 과장님, 이제 공습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을 짚어보겠는데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1: 네, 가장 먼저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안전한 지하시설로 이동해야 합니다. 지하시설로 갈 수 없다면 콘크리트 건물 안쪽에 유리창이 없는 곳이나 몸을 가릴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대피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찾느라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챙길 수 있는 생존 배낭이 있으면 가지고 가되 멀리 있는 물품을 찾으러 되돌아가지는 마십시오. 대피 중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정전이나 고장으로 갇힐 수 있으므로 계단을 이용하고 난간을 잡고 이동하며 뛰거나 앞사람을 밀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간단히 대지는 생계다로 기억하려고 합니다. 대피소, 지하시설, 생존 배낭, 계단 등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교육부의 공대방 미션 참여 이벤트처럼 공습 경보가 울리면 대피하고 방송과 안내에 따라 행동한다 해서 공대방으로 인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자, 그리고 실외에 있거나 고층 건물, 자동차 안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 실외에 있다면 멀리 떨어진 특정 대피소만 고집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콘크리트 건물 안쪽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유리창과 외벽, 큰 간판이나 떨어질 수 있는 물체에서는 거리를 둡니다. 고층 건물에서는 계단으로 지하층이나 아래층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할 시간이 부족하면 창문에서 떨어진 건물 중앙부나 유리창이 없는 공간에서 몸을 보호하고 다음 안내를 기다립니다. 운전 중이라면 급정거나 급차로 변경을 하지 말고 주변 교통을 살펴 가까운 공터나 도로 오른쪽에 안전하게 세웁니다. 차량 열쇠는 차 안에 두고 가까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되 훈련 중에는 경찰의 통제에 따릅니다. 다만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저지대의 침수 취약 지역에 있는 지하시설 등으로는 대피하지 말고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0: 네, 그리고 안전하게 대피소로 대피한 뒤에는 어떻게

0: 걸까요?
1: 네. 대피소에 도착하면 출입구를 막지 말고 안쪽부터 자리를 잡습니다. 대피한 뒤에는 관리자의 안내와 지시에 따르고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임의로 대피 장소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통로를 막지 말고 통신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전화는 자제합니다. 라디오 재난문자 등 정부 안내를 계속 확인하되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와 가짜 영상을 퍼뜨리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는 짧은 문자로 안전 여부와 현재 위치를 알리고 응급 환자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관리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0: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준비일 것 같은데요. 최 교수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2: 네. 평소에는 안전 디딤돌 앱, 네이버 지도, 카카오 맵, 티맵 등에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를 확인해 주시고요. 실제 출입구와 찾아가는 경로까지 한번 살펴두십시오. 생존 배낭은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분량으로 각자 준비합니다. 2, 3일분의 물과 간편식, 상비약과 처방약, 라디오와 손전 등 보조 배터리, 마스크와 비옷, 위생용품, 가족 비상 연락카드를 넣고 간편식 등의 유통기한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라디오와 손전 등의 건전지는 분리해서 보관해 주십시오.
0: 네. 박 과장님, 장애인과 아동처럼 대피 취약계층은 평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1: 네. 먼저 시각장애인께서는 평상시에 조력자와 함께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 위치를 직접 확인해 봅니다. 또한 안전 디딤돌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음성 알림을 설정해 두면 민방공 경보를 음성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께서도 안전 디딤돌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진동으로 알림을 설정해 두면 알림을 받은 후 화면에서 자세한 민방공 경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은 평소에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 집,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의 위치를 알아두고 비상연락카드에 나의 정보를 적어두고 부모님과 비상시 만날 장소 등을 이야기해 둡니다. 또한 공습경보 시에 부모님은 학교 등으로 자녀를 만나러 이동하지 말고 아동이 선생님을 믿고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0: 네. 공습경보와 화생방경보는 대피 방법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최승병 교수님, 핵심 차이를 알려주십시오.
2: 네. 사이렌이 없이 음성방송과 문자로 안내되는 화생방경보가 발령되었을 때에는 공습경보 발령 시와 행동 패턴이 다릅니다. 미사일 등에 의한 공습경보는 신속하게 지하공간으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 화생방 상황 시에는 비오염 지역으로의 대피를 실시해야 하고 이게 어려운 경우에는 호흡기를 보호하면서 건물 실내로 대피하실 때 가급적 지상보다는 높은 건물 위층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화생방 작용제 오염에 의한 경보 발령 시에는 화생방 방독면, 보호의 또는 이 고무장갑, 고무장화, 비옷 등 이 대체 물자를 착용해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건물 높은 층 실내로 대피를 한 경우에는 외부의 오염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반드시 밀폐나 차단하셔야 됩니다. 출입문과 창문은 닫고 투명 테이프나 알루미늄 테이프, 젖은 수건, 신문지 등으로 밀폐하고 에어컨, 환풍기, 공기청정기는 작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 외부와 연결된 기기의 주변부는 테이프 등으로 밀봉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화학작용제 오염 시에는 실내 대피가 어렵고 외부에 있는 경우라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하되 오염 지역 내라면은 바람이 부는 좌우측 직각 방향으로 대피해야 보다 안전합니다.
0: 네. 화생방 보호 장비가 없을 때 고무장갑, 고무장화, 오이 등 대체 물자를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활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 네. 화생방 상황에 대비해서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화생방 방독면을 구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만 이게 준비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KF95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여 호흡기를 임시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도 없다면 손수건이나 의류, 거즈 등을 물에 적셔서 코와 입을 막고 호흡기로 오염작용제가 직접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외부에 노출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비옷이나 방수 의류, 두꺼운 외투 등을 머리까지 착용해서 오염공기의 유입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보호

0: 장갑이나 보호 덧신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고무장갑을 두 겹 이상 착용하거나 우천시나 학교나 음식점에서 조리시에 활용하는 고무장화를 착용하면 화학오염이나 방사능, 낙진 등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신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무장갑, 고무장화, 투명테이프, 알루미늄 테이프 등도 이 화학작용자에 대해서 2시간에서 6시간까지 방호가 가능하고 이 상황에 따라 두꺼운 고무재질의 생활용품은 화학오염 상황에서도 일시적으로 대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다음으로 민방위 과장님, 이번 훈련 중에 소방차 앰뷸런스 길 터주기 훈련이 있는데 이를 위한 국민 행동 요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 네, 우선 소방차나 앰뷸런스가 보이면 비상등을 켜고 상황을 인지했음을 알리고 도로 상황에 맞게 차량을 서행하며 편도 1차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바짝 붙어 일시 정지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일 때는 차량을 좌우 차로로 이동시켜 중앙 공간을 확보해 줘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상등을 켜고 긴급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양옆으로 길을 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길을 터주다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꼭 침착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런데 막히는 출퇴근길처럼 정체 구간에서는 길을 터주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 그래서 흔히 말하는 모세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차량이 좌우로 조금씩 핸들을 꺾어 공간을 만들면 소방차나 구급차는 충분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차선을 급하게 바꾸거나 경적을 울리는 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터널, 병원 진입로 근처에서는 그 몇 초가 생사를 가르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적극적 양보가 필수적입니다.
1: 네. 이제 훈련 경계 경보가 발령되겠습니다.
3: 훈련 상황, 훈련 상황.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훈련 경계 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 시간 14시 15분부로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경계 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훈련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발령했던 훈련 공습 경보를 훈련 경계 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현 시간부로 주민 이동 통제를 해제합니다. 주민 이동 통제를 해제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방금 훈련 경계 경보가 발령돼서 이번 훈련의 주민 이동 통제는 해제됐습니다. 다만 실제 경계 경보는 경보 해제가 아니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반드시 정부의 안내에 따라야 됩니다. 이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진에 대한 국민 행동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 교수님, 최근 해외에서 규모가 큰 지진들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올해 베네수엘라와 필리핀, 일본 구마모토에서 잇따라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여 수백 명, 많게는 수만 명이 다치거나 사망하였습니다. 이 지진 위험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지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대비하느냐입니다.
1: 자, 그렇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상황, 만약 집이나 마트와 같은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네, 먼저 학교나 주택에 계실 때에는 책상 다리를 붙잡고 몸을 보호하십시오. 그리고 흔들림이 멈춘 뒤에 밖으로 대피하십시오. 또한 백화점, 마트와 같은 시설에 계신 경우에는 계단이나 기둥 근처에서 몸을 보호하고 역시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하십시오. 건물 밖으로 나가실 때는 머리를 보호하며 이동하시되 절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대피하시면 안 됩니다. 정전이나 갇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단으로 대피하시고 대피할 때도 뛰지 말고 걸어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계단 밖으로 나오셨을 때는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지진 옥외 대피 장소나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1: 그러면 운전 중이나 전철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네, 먼저 운전 중인 경우에는 비상등을 켜고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운 뒤에 열쇠를 꽂아두거나 차 안에 두고 대피하십시오. 전철에서는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서 일단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전철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서 행동하십시오.
1: 자, 그리고 최근 해역 지진도 다수 발생하는데

0: 지진 내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디로 대피하면 될까요?
1: 네, 먼저 내가 있는 곳이 지진 해일 위험이 있는 지역인지 미리 알아두시고요. 지진 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해안에서 벗어나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대피할 시간이 부족하면 지진 해일 긴급 대피 장소나 건물 3층 이상 등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이 지진 해일은 수시간 동안 더 높게 여러 번 발생할 수 있으니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는 안전한 곳에 대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안가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0: 대피한 다음에는 어떻게 정보를 확인해야 됩니까?
1: 네, 대피 후에는 반드시 재난방송이나 라디오, 재난문자,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서 공식 안내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지진 직후에는 가짜뉴스나 루머가 많이 돌 수 있기 때문에 공식 채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셔야 안전합니다.
0: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 훈련 경보 해제 안내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2026년 8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2: 훈련 상황, 훈련 상황,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 시간 14시 20분부로 우리나라 전역에 발령했던 훈련 경보를 해제합니다. 훈련 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네, 행안부 박남기 민방위 과장님, 한양대학교 최승병 교수와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8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라디오 방송 진행의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웃긴 라디오 최강이지 최강입니다. 힘든 고갯마루를 넘을 때 다리가 부러지는 일은 좀처럼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넓은 대로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다리가 부러집니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독일 철학자 니체가 한 말이 됩니다. 방심과 타성을 경계하는 말이죠. 잘 돼갈 때, 야 이거 잘 끝났다 싶을 때 한 번 더 살펴보고 더욱 조심하라는 뜻이죠. 이번 한 주도 여름이라는 계절도 고갯마루를 벌써 이만큼 올라왔네요.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긴장 풀리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힘들게 올라왔으니까 내려가는 길엔 부디 조심조심 사뿐사뿐 좋은 풍경만 보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8월 20일 목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충격 오승근입니다. 빗속을 부리석

네, 비가 조금 지금 가랑비 같은 게 오고 있습니다. 오승근의 빗속을 들이서 듣고 왔고요. 오늘 민방위 훈련 중계방송을 위해서 한 20분 늦게 허리케인 라디오 시작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몇 가지 뉴스 좀 뭐 그래도 오늘 소개를 해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어저께요. 백악관에서 취재진하고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하고 나 잘 지내고 있다. 또 김정은은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김정은하고 만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그렇다. I will be. 만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네요. 자, 과연 연내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 것인지. 만약에 이게 성사된다면 외교가에서는 오는 11월 달에 18, 19일 이틀 동안 중국 선전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아마 만나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이 지금 타진되고 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 인구 총조사를 보게 되면은 상수라고 불리는 100세 이상 노인이 10년 전보다요 3배 가까운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네요. 2025년 11월 1일 현재, 그러니까 작년 11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만 100세 이상 고령자가 8,604명이었는데 직전 공표 조사인 2015년 3,159명에 비해서 5,445명, 172%가 증가를 했네요. 그러니까 2015년에는 100세 이상 인구가 5,000명인데 작년 11월 달에는 8,600명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최고령의 응답자는 116살이셨네요. 10년 새 100세 이상 규모가 2.7배가 늘어난 셈입니다. 2015년 대 2025년 네, 2.7배. 100세 이상 노인은 남녀 비율이 17대 83이고요. 여성이 훨씬 많은 겁니다. 17대 83으로. 증가율은 남성이 또 높았다고 합니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100세 이상 노인 5명 중에 1명은 홀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네. 우리나라 보면 이제 여성들이 좀 평균 수명이 더 긴데요. 왜 여성이 더 남성에 비해서 오래 살까요? 네. 어제 전해드렸던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회동이 오늘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끝난 후에 김윤덕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주택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많이 나눴다. 각각의 다른 입장을 확인했고 다음 주에 만나서 계속 또 의견을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으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공급하기 위한 수기와 논의 과정, 법을 바꾸는 것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 쟁점이다. 이에 대한 견해차가 분명했다. 오세훈 시장.

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나는 찬성이다. 이렇게 더 언급을 했습니다. 평행선이라는 거죠. 서로의 주장이. 삼성전자가요, 이달 말에 이사회를 열고 국내 기업으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인 100조 원대 주주 환원 정책을 확정 발표한다고 합니다. 반도체 초호황기를 맞아서 매분기 실적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주인인 주주와 성과를 나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오늘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8월 중으로 이달 중이죠. 이사회를 소집해서 특별 현금 배당 등 주요 주주 환원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환원 규모가 대충 100조 원, 1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알려졌고요. 전날 40조 원의 자사주 소각 발표했던 SK하이닉스에 이어서 또 한 번 역대 최대 수준의 주주 환원 정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멀리 스페인에서 날아온 낭보죠. 축구 천재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단했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공식 데뷔전이 있었는데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데뷔골을 터뜨린 거죠. 팀의 시즌 개막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강인은 오늘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리아드 에어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린 말라가라는 프로팀과의 2026-27 시즌 스페인 라리가 1라운드 홈경기에서 후반에 교체 투입됐어요. 투입되자마자 잠시 후에 선제골을 탁 넣습니다. 지금 저기 연합뉴스 TV에도 막 나오고 있네요. 네. 볼을 딱 패스를 봤더니, 예, 골 에어리아, 예, 전방에서 한 두 명 수비를 딱 제치더니 왼발 감아차기. 아, 환상적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선제골 이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가 추가골을 넣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아, 멋졌어요.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 앞두고 파리 생제르맹 떠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게 됐지 않습니까? 오늘 아주 성공적인 데뷔전. 네. 좋습니다. 자, 잠시 후에 나눔 선물 시작을 할 건데요. 역시 돈가스 PD는 없는 돈가스 퀴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시작할게요. 최희준이 부릅니다. 이젠 사랑할 수 있어요.

돈가스 퀴즈입니다. 나눔 선물 시작할 거예요. 첫 번째 샵 0951 문자창 준비하셔가지고 첫 번째 쓰실 거는 퀴즈 정답, 두 번째는 나눔 선물 받고 싶은 거 적으시고, 세 번째는 누구하고 이 나눔 선물을 나누겠다. 세 가지 적어서 샵 0951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돈가스 퀴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100살 이상 고령자가 8,000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오래 산다는 의미의 장수. 나이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자, 60살이면 하수. 아래 하자에 목숨 숫자. 80살은 가운데 중자 써서 중수. 자, 그러면 오늘의 퀴즈입니다. 100세 장수는 뭐라고 그럴까요? 네, 보기 두 개 올려놨습니다. 1번 상수, 2번 고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명을 상중하로 나누는 거죠. 네, 60세면 하수, 80세면 중수, 100세는 뭐라고 그러느냐. 1번 상수냐, 2번 고수냐. 60세를 하수, 저는 60 이상 됐으니까 저는 그럼 중수에 들어가는 건가? 여든 될랑 아직 멀었는데. 자, 퀴즈 정답 모르시겠으면 1번 쓰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24개 나눔 선물 제가 쭉 소개해 드릴 테니까 받고 싶은 거 적으세요. 서울 성북구 월곡역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 3,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의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 자연산 활민어 모둠의 2인분,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다 샐러드,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 무역공사의 홍삼 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의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한 마리, 오리 요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 볶음탕, 용인 동백의 코다리 면과 점심 특선 세트 2인분, 4주 28일 동안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부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마시는 커큐민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2번 고수라고 하느냐. 모르시겠으면 그냥 1번이라고 쓰시면 그게 정답이 됩니다. 네. 다 적으셨죠? 샵 0951로 문자로 지금부터 쏴주시기 바랍니다. 3673 청취자께서 1군님 애청자예요. 운전 중에 차 밖으로 쓰레기 좀 버리지 말라고 방송 한번 부탁합니다. 앞에 가는 승용차에서요 창문 열고 검은 봉지를 연신 버리고 있습니다. 아니 뭐 담배꽁초도 아니고 검은 봉지에다가 쓰레기를 아예 담아버린다? 이게 도대체 뭔 경우입니까? 예. 아유 그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 쭉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들어야죠. 장수 얘기 나오니까 이예란이 부릅니다. 백세 인생.

150살까지 있었군요. 저는 100살까지 있는 줄 알았더니. 자,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당첨자 발표를 할 건데, 일단 돈가스 퀴즈 정답은 1번이죠. 상수입니다. 100세를 뜻하는 상수, 윗상자의 목숨 숫자. 자, 지금부터 당첨자를 발표해 드릴 건데, 첫 번째 당첨자는 3339번님인데, 아, 문자를 뭐 진짜 꽤 길게 보내셨습니다. 일단 저 당첨이 되셨는데,

자, 지금부터 아마 저 은퇴하신 분들, 청취자분들, 이 문자를 얼핏 보니까, 예, 인생 2막 여는 게 얼마나 힘들 거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셨는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형님, 오랜만에 문자를 보냅니다. 작년 11월에 뜨거웠던 주제에 자율주행 택시가 걱정도 되고, 특히나, 술 마시고 시비 거는 진상 승객들 때문에 더는 개인 택시를 못하게 써서 정리를 하고 인색 삼막을 준비한다고 한겨울 추위를 참아가면서 굴착기, 지게차, 로더롤러 네 종의 중장비 기능사 자격증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수도권에는 일자리가 전무하고 특히나 굴착기의 경우는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거의 무급을 강요하는 분위기더군요. 그래서 포기할까 하다가 인근 지역 공사장에 신호수 일자리가 나와서 한동안 알바 전전하다가 지금 신호수 일을 2일째 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요. 50대에 조기 퇴직하고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하고 프랜차이즈, 자영업, 각종 자격증 학원을 다니면서 인생 2막 준비하는데 세상이 너무 뒤숭숭해서 다들 어렵다는 소리만 반복합니다. 사는 게 힘드네요. 더운 날 하루 종일 서 있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이런 일자리조차도 없어서 난리인 세상이 언제나 돼야 좋아질런지 걱정입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뭐가 되겠지 했지만요. 그저 놀이공원 입장권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입장이라도 해야 놀이기구를 탈지 뭘 할지 할수 있어서 무쓸모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맛이라도 보려고 장비 작업하는 거 틈틈이 보면서 견습하고 있습니다. 잠깐 쉬는 사이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약 제 사연이 나온다면 사랑스런 여친과 인천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뭔가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대 청취자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화이팅. 예. 3339님이 이제 50대시네. 예. 자, 힘내시고요. 인천에서 저 드실 게는 없고 매기 매운탕을 보내드릴게요. 화성시 비봉면에 위치한 은사골 본점에 매기 매운탕 2인분 세트. 예. 가서 드실 수 있는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339님이 긴 문자를 보내셨어요. 예, 신호수, 예, 공사 현장 같은 데 보면은 깃발 들고 안전 뭐 쓰고 계신 분 있잖아요. 빨간 조끼도 있고, 예. 요즘 어디 지나다 보니까 한글로 신호수라고 아예 조끼에다 써갖고 있는 분도 계시던데. 근데 문자에도 그랬지만 이 공사 현장의 신호수 일도 이게 따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또 나는 이번 여름도 얼마나 덥습니까? 네. 삼삼삼군이 힘내시고요. 여친하고 하여튼 매기매운탕 잘 듣고 오시고요.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강산에 넌 할 수 있어.

네,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2부가 끝났습니다. 남은 상품은 3부 허리디스크쇼 오늘 합니다. 좀 이따가 그때 더 나눠드리는 거 하고요. 2부 끝곡은 실버돌 힘든 싱어 초대가왕이죠. 울산에서 올라오셨던 이세미 가수가 부릅니다. 빨간 레인코트 들으시고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3: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2: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3: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4: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5: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거나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북부간선도로가 신내 나들목에서 월릉분기점 구간 양방면에서 밀립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수분기점 방면 차량이 홍은램프에서 정릉터널 나오기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동작대교 부근 1차로에서 녹지작업이 있고요.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보수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작업 여파와 교통량도 많아서 구리방면으로는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를 지나 동호대교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잠원 나들목 부근 4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 작업으로 도심 방면 차량이 달리는 고기에서부터 길게 속도를 못 내고 뒤로도 안성 분기점에서 안성 휴게소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설악 부근 갓길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뒤로 3km 구간 정체고 서종에서 화도까지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김목경입니다. 빗속의 여인.

더위가 잠시 주춤하나요? 날은 흐리고 햇살도 잠시 쉬어가는 날인데요. 이런 날일수록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겠죠. 사람의 마음을 눈빛으로 감별하는 남자, 황당무계 이종황 선생입니다.

0: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생텍쥐페리의 그 어린 왕자가 전하는 말입니다.
1: 생텍 뭐요?
0: 아, 생텍쥐페리. 아이 쥐페리 진짜 쥐펠까? 너 쥐띠지? 맹자도 사람의 진심은 눈빛에 드러나는 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1: 언제 그랬어요?
0: 아, 예전에 했습니다. 일부 좀 나 좀 쳐다봐봐. 응? 눈빛 좀 봐봐. 겉모습과 그 번지질한 말보다 마음의 눈으로 진짜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겉으로는 좀 그렇게 좀 멀쩡하지만 속은 늘 흐린 남자 개털 인생 황당 이종황입니다. 오늘도 겸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네. 아, 선생님 오늘은 뭐 시작부터 눈빛 이야기하시네요. 네. 맹자가 이런 얘기했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0: 그 맹자도 그렇고 순자도 그렇고 미자고 영자고 뭐 누구 뭐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이 생텍쥐페리야.
1: 자, 첫 곡은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0: 자, 오늘 애들이 괜찮지 않아요?
1: 아니, 괜찮았습니다.
0: 오늘의 첫 곡은 하늘은 좀 흐리지만 기분만큼은 경쾌하게 만들어줄 노래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소울 밴드 Earth, Wind and Fire, Earth, Wind and Fire의 대표곡 September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1: 밴드 이름부터 참 거창합니다. Earth, Wind, Fire, 지구, 바람, 불, 그거죠?
0: 채무가 좀 빠졌습니다. 이 곡은 1978년에 발표된 그 September는 펑키한 리듬과 화려한 브라스, 폭발적인 그 보컬이 어우러진 Earth, Wind and Fire의 아주 대표적인 흥겨운 명곡입니다.
1: 네.
0: 오늘은 그 8월에 좀 흐린 날이긴 하지만 마음만큼은 9월의 축제 현장으로 여러분들 한번 모실까 합니다.
1: 아, 8월은 영어로 뭐죠?
0: 잠깐만. 준 줄라이. 야, 네가 계산 좀 해봐.
1: 저기 써 있잖아요. AUG.
0: AUG가 뭐냐, 근데?
1: August.
0: 내가 유지하기도 바쁜데, 지금.

0: 밴드 이름이 거창해요. 어스 윈드 파이어. 이 왜 이렇게 밴드 이름을 지었습니까, 선생님?
1: 그러니까 그 어스가 이제 흙,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윈드, 바람. 그리고 파이어, 불.
0: 아, 그건 알죠, 선생님. 그 왜 이렇게 조합을 했냐, 이거예요.
1: 음악을 통해서 자연의 에너지와 인간의 그 영적 힘을 표현하려는 그 철학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0: 상징한다고 점점점으로 돼 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선생님
1: 야, 뒤에 걸 왜 안 써 있어? 말씀하십시오.
0: 아니, 써 있는 거를 다 읽으면서 마치기만 아는 것처럼 그러시면 안 되죠.
1: 저도 가끔은 좀 지적이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다음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자, 다음 곡은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애틋한 사랑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미국의 포크 가수 메리 맥그리거가 1976년에 발표한 대표곡입니다. Torn Between Two Love. 그 사랑 때문에 그 갈등하는 인간의 아주 솔직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0: 삼각관계인가요, 그러면?
1: 이건 뭐 삼각인지 사각인지 뭐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요즘은 뭐 사실 이런 갈등 없으시죠?
1: 아유, 제가 뭐 목숨도 붙어 있는 게 갈등이죠.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0: 자, 그러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메리 맥그리거, 이 가수는 몇 년생입니까, 선생님?
1: 이 친구가 그 1948년 5월 6일인가, 7일인가, 6일에, 6일쯤에 그 미국에서 태어난 아주 가수입니다.
0: 5월 6일까지 아십니까? 아,
1: 그 정도는 내가 뭐 좀 기억력이 있어가지고.
0: 저기 다 써있네요, 그죠? 아, 참,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 톤 비트윈 투 러버스 돼 있잖아요.
1: 예.
0: 톤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문법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1: 그, 제가 이제 영어를 배운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우리 최구 씨가 좀 아시면은 좀 부탁드립니다.
0: 자, 여러분의 즉석 문자 신청곡을 받습니다.
1: 너도 뭐.
0: 방송 참여 문자번호, 샵0951. 듣고 싶은 노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하는 노래 제목과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도 보내주시면 허리 디스크쇼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 그 제 일주일에 유일한 낙은 여러분들의 그 참 사연들과 문자, 그거 읽는 재미로 하고 있습니다. 좀 응원의 문자들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하고 사연을 주시고 어떤 이 노래 한 곡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아주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힘이 됩니다.
0: 멋진 말씀입니다. 그게 노래의 힘이죠, 그게?
1: 그렇습니다. 아,
0: 그러면 첫 번째 신청곡 사연 좀 소개해 주세요.
1: 먼저 문자 4217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몇 달 전 그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다시 취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자꾸 길어지면서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드디어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와우, 다시 출근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낯설지만 다시 출근할 곳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조금 그 밝아진 느낌입니다.
0: 아, 그렇죠.
1: 라고 주셨습니다.
0: 예. 아, 417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새로운 직장에 새로운 출발. 얼마나 멋집니까?
1: 일구야. 근데 우린 새로운 직장을 안 구하냐?
0: 어? 여기도 힘든데 뭐 딴 데가 뭐 있겠습니까, 선생님? 예.
1: 그럼 뭐 우리
0: 선생님 저 뭐 알바 뛴다는 얘기 있던데.
1: 예? 뭐 닥치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417님도 그렇고 우리 최일구 군도 그렇고 이런 분들께 아주 딱인 노래. 비구름과 먹구름이 걷히고 마침내 눈앞이 맑게 트이는 그 순간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지미 클리프의 I Can See Clearly Now. 그 오늘을 새로 출발하는 그 4217님께 그리고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이 노래를 준비해드릴까 합니다.
0: 네,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1: 네, 다시 봐야 되잖아. I can see clearly now. 요 곡을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0: 선생님.
1: 예.
0: 쿠팡 있지, 그거는 걸어서 하세요? 차로 다니세요?
1: 휠체어로 한다, 이거.

0: 지미 클리프의 I can see clearly now 듣고 왔습니다. 저기 선생님 3726 청취자가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가만히 들어보고 있으니까 제 방송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힘내세요.
1: 여긴 내 방이야. 감사합니다. 3726님 지금 생방송으로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자, 두 번째 사연은 6384님의 사연입니다. 6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오랫동안 고된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0: 어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 그러니까 그 힘든 날도 참 많았지만 드디어 와, 이게 완치 소식을 들었습니다.
0: 와, 축하합니다. 예.
1: 정말 그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이제부터는 제 몸을 더 아껴주고 싶어서 얼마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 걷는 것도 참 힘들었지만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힘이 되는 아주 좀 그냥 신나는 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아, 정말 저 6384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운동 시작하신 것도 정말 잘하셨고 건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1: 뭐 뭐니 해도 뭐 네. 건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0: 저 선생님 지금 저 37년생이시고 아흔이 넘은 나이에도 예?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알바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예?
1: 저 지금 알바하느라고 아주 그래도 많이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0: 근육도 많이 생겼습니까?
1: 야, 알통 만져봐.
0: 아, 저 낙천적인 옵티미스트. 야, 멋지십니다. 예.
1: 자, 그러면 이런 사연에는 원하시는 대로 무조건 신나는 노래를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0: 그렇지.
1: 잭슨 5의 ABC. 사랑을 마치 그 알파벳을 배우는 것처럼.
0: 마이클 잭슨이 있었던 잭슨 5의.
1: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우리나라에는 그 또 그런 비슷한
0: ABC 팀이... 있죠. 그 뭐 운동화 파는데 보면 ABC 써 있던데. 전혀 그 노래 아닌가? 아,
1: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요거는 이제 사랑을 알파벳을 배우는 것처럼 그 쉽고 즐겁게 표현한 곡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어린 시절 놀라운 보컬과 잭슨 파이브의 그 특유의 펑키한 리듬이 제대로 살아있는 명곡이기도 합니다.
0: 예.
1: 6384년 완치를 축하드리고 그 운동할 때 이 노래를 좀 이렇게 틀어놓으시면서 A, B, C부터 그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천천히 걷고 가볍게 움직이고 음악에 맞춰 리듬도 타면서 건강한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일구야 너도 응원한다.
0: 감사합니다.

0: 마이클 잭슨의 미성이 돋보였던 잭슨 5의 ABC 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그 ABCD EFG 알파벳 배울 때 부르면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1: 제가 뭐 좀 영어에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좀 디피컬트한데 네. 영어 얘기는 좀 짧게 갑시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운동을 하십니까?
1: 저 뭐 지금 거동하는 게 운동이지 저는 함부로 움직이다가 이제 뭐 어디 부러지고 그러면은 이거 뭐 잘 붙지도 않습니다. 네.
0: 고관절 조심하셔야 됩니다.
1: 그러니까요. 네. 네.
0: 자, 이제 허리 디스크쇼 명물 코너인데 그 전에 문자 소개 신청곡 한 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4님께서 선생님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요즘 세상이 많이 혼탁합니다. 많은 걸 갖고 많은 걸 알게 되고 많은 걸 하고 있지만 더 큰 욕망 속에 허우적대고 있는 듯하네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걸 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법이죠. 욕심을 지양하고 원래 모습으로 살아가는 법을 다시 기억했으면 하네요. 제 신청곡은 비틀즈의 Let It Be입니다. 그대로의 것들을 놔둔 채로 서로 사랑하자. Let It Be. 욕심을 지양하자. 선생님.
1: 예.
0: 욕심을 좀 버리자 뭐 이런 뜻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버리자?
0: 예.
1: 야, 뭐가 있어야 버리든지 뭐 죽든지 뭘 할 거 아니야.
0: 자, 이번에는 7200님의 문자인데요. 천만 배우 최일구님, 국민 DJ 이종황 선생님, 예. 파블로 PD님, 네킹콜의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7200님이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1: 자, 일단 뭐 국민 DJ 나오지 않았습니까?
0: 그렇습니다. 예, 이종황 선생님이 국민 DJ입니다.
1: 근데 천만 배우 최일구님이라 그런 건 뭐 최일구 씨가 뭐 어디 출연을 하셨어요?
0: 아이고, 선생님 그걸 모르시는구나, 안타깝게도.
1: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 좀
0: 드릴까요? 2005년에 네.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1: 아, 괴물로 출연했습니까?
0: 아, 그렇습니다. 괴물이 아니고요. 괴물 영화에 네. 앵커 까메오로 나왔었죠. 아. 1350만 명.
1: 아, 정확히 1350만입니다.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 대단한 배우와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0: 아이, 그렇죠. 네. 선생님은 어디 저 영화배우 출연한 적 없어요?
1: 저는 뭐 영화고 뭐고 어디 뭐 불러주는 데도 없고 해가지고.
0: 네.
1: 일단 신청곡을 듣겠습니다. 비틀즈의 그 레디피. 그 세상을 역행하지 말고 순리대로 냅둬라. 그리고 키사스.
0: 네, 냅둬라.
1: 키사스. 예.
0: 아마도. 키사스, 키사스는 뭐예요?
1: 아마도, 아마도.
0: 아마도.
1: 예. 쿠바의 작곡가가 쓴 노래입니다.
0: 이름이 뭐예요? 예? 쿠바 작곡가 이름이.
1: 넘어가 임마.

0: 아, 키사스, 키사스. 선생님.
1: 예.
0: 이 노래 그 가사 중간에 보면요.
1: 예.
0: 야, 시파, 살로스. 이러는데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야, 시파, 살로스, 디아스가? 네? 이게 스페인어죠, 이거?
1: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네. 1947년 쿠바의 작곡가 오스발도 파레스가 곡을 쓴 건데, 아, 이 인간이 그 한국 욕을 배웠나? 어디서 그 잠깐 방문을 했었나? 이게 사실 퀘사스, 퀘사스. 아마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확실한 대답을 듣지 못해서 애타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0: 그걸 시파살로스 디아스.
1: 그래서 이 시파살로스 그걸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듭니다.
0: 아, 멋진 해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1: 아, 이 오수발도 이.
0: 자. 가요 신청곡을 또 청취자들께서 문자로 보내셨는데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780님인데, 안녕하세요. 신청곡 돼요. 저는 농촌 살고 있고요. 나훈아의 영영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간 와이프를 생각하면서 부탁합니다. 아이고, 네. 영월에서 김진우. 어? 이분 어제도 좀 문자 보내셔가지고 아마 나눔 선물 당첨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영월에는 비가 많이 오네요. 최일구 선생님, 지금 영월에서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월에서는 채널에 306번으로 나옵니다. 아, 지금 제가 손 흔드는 것도 보이시겠네. 네. 그럼 아마 지역 유선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306번이면.
1: 그 비는 오고, 뭐 비가 오면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0: 선생님은 무슨 생각 듭니까?
1: 저는 이제 뭐, 비 오는 날은 채권자가 안 찾아오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2780님께서는 먼저 간 그 와이프를 생각하시면서 이 노래를 신청을 하셨네요.
0: 네.
1: 아이고 먼저 간 와이프는 또 하늘나라에서 또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니까
0: 네.
1: 2780님 궁상 그만 떠시고 이 노래 저희가 오늘 또 스페셜로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어서 4636님 네, 애청자시죠? 문자 많이 보내주시는 네. 자, 4636님께서 선생님 안녕 남의 떡이 커 보일 때가 있죠. 남의 집 고추가 더 빨갛게 익은 것 같고 옆 테이블 남이 시킨 메뉴가 너무 맛있게 보일 때도 있고요. 근데요 남도요 내 떡이 커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니 부러워할 필요가 없겠죠. 행복한 컵라면은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다 자신의 역할이 있고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면서 양희은의 아름다운 것들을 신청하셨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한 컵라면은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1: 예? 나는 다 먹고 싶어. 다 먹고 싶은데 이분 무슨 쇼펜하우어입니까? 말은 참 멋있습니다.
0: 쇼펜하우어는 누구예요?
1: 어디서 주워드린 게 있어가지고 얘기할 거 본 건데 뭐 아니면 말고.
0: 자 그러면 2780님의 신청곡 강원도 영월에서 듣고 계시는 2780님한테 나훈아 영영 그 다음에 4636님의 신청곡 양희은 아름다운 것들 두 곡 듣고 계십니다.

0: 청취자 신청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노래 신청하셨던 영월 2780 청취자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네요. 또 1440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최고예요. 밤에 디스크쇼 이종황 선생님 반가. 한 주 동안 기다리느라 목 빠지는 줄 알았네요. 명 짧은 사람은 못 보겠어요. 박식한 해설, 풍부한 지식, 역시 명불 허전이십니다.
1: 제가 무식하게 해드린 건 있어도 박식하게 해드린 건 없는데 아무튼 1440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0: 아유, 아까 저 박식하게 생택지베리도 하시고, 예? 아까 생택지베리 어린 왕자 뭐라 그랬다고 그랬죠?
1: 야, 그건 미리 얘기를 해야지.
0: 자꾸 맹자도 뭐 아까 얘기했었는데 맹자.
1: 네? 우리 그 최일구 씨는 뭐 시판지 뭐 그 뭐 가사 발음하지 않았습니까?
0: 아유, 그 스페인어인데요.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되고. 그,
1: 네,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
0: 오늘 뭐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우리 또 간만에 또 생방을 통해서 만나 뵀는데,
1: 네.
0: 이렇게 탁 뭐 와닿는다든가 뭐 그런 거 있으셨습니까, 선생님?
1: 저는 그 보니까 그 레디피라는 곡을 들으면서,
0: 네.
1: 그 세상을 이렇게 거스르지 않고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서,
0: 네.
1: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고 할 수만 있다면 나중까지 지켜주는 이가 되는 그 멋진 어른이 되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이미 어른이세요.
1: 아, 제 네? 마음은 네, 그렇습니다. 네,
0: 그 상선약수라고 그러죠.
1: 네? 응? 뭐라고?
0: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1: 그건 몸에 좋은 거야? 약 상선약수?
0: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죠. 예, 약수.
1: 너 왜 막판에 네가 잘난 척해가지고 그 지금까지 나의 박식한 거를 다 채가는 거야?
0: 자.
1: 어? 그 어디야? 약수터 말해봐. 저거.
0: 여기 저 매봉 사람 있어요.
1: 알았어, 알았어.
0: 지가.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아이고. 마지막 곡 오늘의 유막 소개해 주셔야 됩니다.
1: 마지막에 지가 막 1등 하려고 그러네요. 오늘 소개할 가수는 허리케인 라디오 15돌 힘든 싱어의 주인공입니다.
0: 누구죠?
1: 그냥 앞으로 해도 한동안, 뒤로 해도 한동안.
0: 아, 이름이 맞아요. 네, 한동안 씨.
1: 우리 가수 한동안 씨입니다. 예. 오늘의 유망곡 한동안의 돌아오지 않는 사랑을 준비해드립니다.
0: 네, 이 노래 들으면서 그럼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약수터 같이 가자 그러면.
0: 네, 내봉산입니다. 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내일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상은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 보수공사 중이라 마포대교에서부터 밀립니다. 뒤로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도 정체입니다. 반대 일산 방면으로는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 마포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속도로 못냅니다. 영동대교나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다리 건너기 어렵고요. 분당 수서로가 청담대교 방면 복정에서부터 탄천 1교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서초 나들목

북은 오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한남대교에서부터 더욱 어렵고 천안 호두유계소 부근 갓길에는 대형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안성 나들목 부근 2km 구간과 안성 분기점에서 안성 휴게소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 27.1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대학원 석사 논문 주제 한국어 통사론입니다. 조사 하나, 어미 하나가 문장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고두는 공부죠. 우리는 보통 이런 분들을 국문학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앉으신 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태어나 자란 분입니다. 20살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2003년에 유학생으로 이 땅을 밟았고 삼성전자와 주한 러시아 대사관을 거쳐 지금은 대학 강단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칩니다. 그 사이 여권의 국적이라는 대한민국으로 바뀌었고 한국 생활은 어느덧 24년 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분께 한국 이야기를 묻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려고요. 우리가 아는 러시아, 진짜일까? 뉴스로만 만났던 그 나라 말고 사람이 살고 있는 러시아. 그 이야기를 고향에서 온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을 부는 이야기, K-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케이스터를 진행을 맡은 이자스민입니다. 여러분, 8월 한복판입니다. 숨이 턱 막히는 그런 더위 속에서도 이 시간을 찾아주신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께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그동안 케이스터리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의 이야기를 많이 담아왔는데요. 오늘은 방향을 한번 돌려보려고 합니다. 한국이 아니라 그분의 나고 자란 고향의 이야기, 그리고 그 고향에서 한국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케이스터리는 TBS와 성공 213이 함께 만드는 공동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FM 95.1MHz TBS 라디오를 통해 듣고 계시고요. 동시에 유튜브 채널 케이스터리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골뱅이 K스토리 숫자 2 하나삼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저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문자샵 095 하나로 보내주시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트워크와 문제가 있어서 생방송으로 네, 생방송으로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랑 함께 하시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채팅창을 통해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JTBC의 비정상회담에서 러시아 대표로 활약을 하셨고 지금은 수원대학교에서 러시아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를 쓴 작가이자 한국 문학을 러시아어로 옮기는 번역자이기도 하죠. 아, 러시아에서 온 24년 차죠? 한국에? 24년 차에 살고 계시는 인재 한국인인 벨라컵 일리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1: 네, 안녕하십니까. 일리아입니다.
0: 네, 여기 앞에 카메라 있는데요. 지금 네. 라이브 방송 나간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지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일리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교수님을 하는데 원래 일리아 씨가 훨씬 더 편하니까 일리아 씨 불러도 되죠?
1: 아, 그럼요. 네.
0: 네. 네. 아유, 아까 말씀드렸죠. 8월의 한복판입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얘기를 하면 자기네 나라보다 한국의 더위가 많이 심각하게 보거든요. 저도 필리핀에서 왔지만 1년 내내 더운 나라이겠지만 네. 왠지 모르게 한국의 더위가 훨씬 더 더운 것 같아요.
1: 네.
0: 지금 서울도 이렇게 더운데 러시아에서 나고 자라셨잖아요. 오랫동안 네. 한국 계시지만 한국의 여름은 몇 년을 겪어도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종류인가요? 아니면 이제 적응 다 된 건가요?
1: 적응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너무 덥다고 느껴졌지만 네. 지금은 뭐 우리 거의 절반 인생 절반 이상 여기 살았으니까.
0: 그러니까 러시아의 여름과에는 차이는 뭐 있을까요?
1: 뭐 일단은 러시아 동네마다 다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0: 네, 제가 땅이 되게 크니까.
1: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자고 나란 나고 자란 플라디보스토크는 한국이랑 뭐 크게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시원해요.
0: 아,
1: 여기보다
0: 약간 습도가 그렇게
1: 습도가 높으세요? 높아요, 되게. 아. 그러니까 같은 동해라서
0: 그렇죠.
1: 예, 네. 습도가 높고 온도도 되게 높은 편이에요. 네. 이러면은 그래서 많이 다르진 않은데, 근데 뭐 그래도 특히 요새는 뭐 기후 온난화 때문에 그렇죠. 그럴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이렇게 더워지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0: 그래서
1: 네. 덥게 느껴지긴 예, 비슷해지고 있어요.
0: 아. 그렇죠. 근데 진짜 필리핀도 습도가 되게 높잖아요. 섬나라에
1: 그렇죠.
0: 다 보니까. 근데 희한하게 한국의 더위가 되게 다른 거예요. 훨씬 더 덥게 느껴지는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에서 이렇게 오시면은 물어보면 우리는 1년 내내 더운 나라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여름이 훨씬 더 덥다고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1: 더워요. 네.
0: 야, 근데 제가 오늘 방송 준비를 하면서 아까 얘기 말씀드렸지만 벨라컵 일리아라고 그러잖아요.
1: 네.
0: 붙여서 쓰시더라고요. 주민등록상에서.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성과 이름의 순서만 딱 특히 뭐 사실상으로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름 먼저 하고 성이 나중인데 한국은 성부터 그리고 이름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가요? 등록을 하셨을 때?
1: 아, 아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러시아에서는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지 없어요.
0: 네.
1: 그러니까 둘 다 뭐 성이 앞일 수도 있고 이름이 앞이일 수도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뭐 막 이렇게 정해진 정착된 그런 규칙이 없어서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렇게 쓰기도 한데, 근데 한국은 아무래도 성이 먼저 이름이 그 다음이니까 네, 등록을 했을 때는 그렇게 등록이 되더라고요.
0: 예. 근데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우리가 아마 한 2회 방송 때 우리 일리아 씨를 모셨어요. 근데 그때도 왜 개명을 안 하신 건지 이름을 왜 안 바꿔주는지 저도 제 이름을 너무 길어서 개명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안 하셨잖아요.
1: 안 했습니다.
0: 뭐 가능한지도 불구하고.
1: 그렇죠. 가능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민은 했어요.
0: 네.
1: 예,
0: 네,
1: 고민은 했는데 심지어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식 이름을 지웠어요.
0: 어, 진짜요? 뭐 알려주셔도
1: 될까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안 바뀌었으니까.
0: 아, 안 바뀌었으니까. 예, 근데, 비밀이에요.
1: 예, 예, 아직은 비밀이에요.
0: 네.
1: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해 놓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막 그렇게 가정법원까지 가서 개명 신청은 안 했어요. 뭐 그 처음에는 그냥 망설이다가 안 했고 이제는 개명에 대한 의지가 조금 덜해진 것 같아요.
0: 아, 익숙해졌었어요.
1: 익숙해진 부분도 있고.
0: 네.
1: 또 오히려 제가 약간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무조건 세 글자가 아닌 이름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0: 그렇죠.
1: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한국식으로 이름을 바꾸면 개명하면
0: 네.
1: 뭐 어딘가에 특강 나가서 막 다문화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창피잖아요.
0: 그렇죠.
1: 너도 지금 한국으로 뺏겼는데 무슨 다문화냐.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렇게 반격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0: 네. 아.
1: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한국이 다양해진다는 것을 자기 몸으로 보여드리기 그렇죠. 위해서
0: 네.
1: 그러니까 한국인인데 이름이 세 글자가 아닌 일곱 네. 글자인 한국인도 있다.
0: 그렇죠.
1: 라는 것도 이제 조금 그런 맞아요. 생각도 없진 않았습니다.
0: 네. 저는 네 글자입니다. 이름을 그대로 남겨놓고 성만 바꿨습니다.
1: 네.
0: 자, 그러고 보면 저희가 이렇게 이름도 그렇고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사실 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사실 오늘 방송 전에 저희가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여쭤봤거든요. 이게 러시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답이 딱 갈리더라고요. 자, 추운 날씨, 문학. 그리고 뉴스에서 본 국제 정세 이 세 갈래이더라고요. 재미있는 건 이 세 가지 중에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러시아인들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리아 씨가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 중에서 실제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가장 동떨어진 게가 뭐가 있을까요?
1: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왜곡돼서 알고 있는 것도 있고,
0: 네.
1: 아예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있긴 한데,
0: 네.
1: 가장 제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러시아 사람들이 잘 웃지를 않는다.
0: 아, 네. 아니 뭐 교수님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1: 좀 잘 웃는데.
0: 맞아요. 아, 잘 웃지는 않는다. 그런 거 아닌 건가?
1: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주장인데, 네. 이게 한국 사람이랑 비교하면 충분히 그래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1: 근데, 또 굳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약간,
0: 네.
1: 기성세대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0: 네.
1: 역사적인 이유도 있고 문화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0: 그렇죠.
1: 이유가 있긴 한데 젊은 세대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0: 역시.
1: 젊은 사람들은 뭐 거기 러시아든 유럽이든 한국이든 되게 많이 비슷해지는
0: 네.
1: 것 같고 또 우리가 네.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0: 네.
1: 심지어 우리가 이제 간 10대 뭐였을 네. 때랑 지금의 10대는 전혀 다른 세상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애들은 약간 많이 비슷해진다는 그런 점을 제가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 젊은 사람들은 많이 웃어요.
0: 많이 웃어요.
1: 네. 그렇게 막 무뚝뚝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뭐 유럽이나 미국이랑 10대랑 거의 비슷한
0: 약간 그 러시아라는 이름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포르투갈시 모셨을 때 네. 가장 많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몽고라는 이름을 쓰는 거래요. 몽고라는 말이 되게 안 추운 뜻을 가지고 있어서 제발 몽고를 몽고하지 말고 몽골이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러시아 얘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데 특히나 옛날 분들이 소련에서 왔어요.
1: 맞아요.
0: 아, 그 이거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1: 아니죠.
0: 아마 그 이미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아직까지 소련이라는 말 쓰시는 분들이 계시죠.
1: 요새는 근데 확실히 많이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거의 없고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거의 대부분 이제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더니 뭐 네. 러시아에서 왔다고 하면 네. 오, 소련에서 오셨구나라는 네.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0: 그렇죠.
1: 요새는 안 그래요.
0: 그럼 혹시 누가 얘기를 하면 혹시 뭐 버두갈시 같은 경우는 이게 정정을 할 때 아, 이거 몽고가 아니고요. 몽골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혹시 그런 얘기도 하시나요?
1: 딱히 그런 얘기 드릴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러시아는 이제 소련이라는 네. 나라가 옛날에 있었고 지금은 러시아라는 네. 나라가 존재하는 게 거의 대부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0: 네.
1: 뭐 딱히 뭐 정정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0: 야, 근데 요즘에 국제 뉴스를 보면은 러시아와 북한이 굉장히 가까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중에 사실 러시아 사람들은 북한 편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 러시아와 평범한 뭐 이 시민들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1: 이거는 되게 좀 이렇게 설명이 긴 답을 네. 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지금은 정치 상황 때문에 정부가 보고 있는 북한과 일반 국민들이 보는 북한이 달라졌어요. 네. 원래는 같았는데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북한을 보고 거의 대부분 조롱하거나 많이 비웃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북한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는 대부분 뭐 가난함, 네. 사회주의, 뭐 고립된 나라 이런 그러니까 실제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지는 그렇다는 얘기인데
0: 네.
1: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물론 지금은 정치 때문에 러시아 정부에서 북한의 다른 모습을 밀고 있긴 한데
0: 네.
1: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래도 뭐 남한과 북한에 대한 그런 차이도 잘 알고 있고 또
0: 네.
1: 뭐 어디 가고 싶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다 남한, 한국으로
0: 그렇죠.
1: 가고 싶다고 얘기를 네. 할 거예요. 북한은 그렇게 막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가 아닌 것 같아요.
0: 와, 이제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듣는 거랑 일반 사람들이 생각이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께 의외일 것 같은데 그런 인식을 어디에서 온 건가요?
1: 이게 아무래도 뭐 그 정치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0: 그렇죠.
1: 예, 아무래도 소련도 이제 예. 옛날에 이제 사회주의 국가였고 북한도
0: 그렇죠.
1: 지금 뭐 사회주의 기반으로 한 공산주의 국가를 추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0: 네.
1: 뭐 소련이었을 때 그리고 한국 전쟁이었을 때 근데 소련이 항상 뒤에 있었고 그 이후에는 북한이랑 많은 교류를 한 나라로서 아직은 그 상태가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물론 현실은 그렇진 않은데
0: 그렇죠.
1: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좀 이렇게 사회 속에서 그런 이미지가 아주 딥하게 깊이
0: 네.
1: 박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곳에서 나온 이미지가 아닐까 싶네요.
0: 그러면 이게 반대로 여쭤보면 아까 말씀하신 거 뭐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북한에 갈 거냐 남한에 갈 남한 당연히 남한에 갈 건데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에게 한국은 좀 어떤 나라인가요? 이게 북한과 한국의 아예 다른 카테고리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 네.
0: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1: 그러니까 키워드로 말씀드리자면
0: 네.
1: 뭐 아까도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뭐 날씨가 춥다,
0: 네.
1: 뭐 사람들이
0: 그
1: 무뚝뚝하다, 문학이다,
0: 네.
1: 뭐 돌스토이도스토옙스키나
0: 네.
1: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아마 러시아 사람에게 한국 이렇게 딱 하면 바로 나오는 키워드가 아마 첫 번째 기술.
0: 아, 그렇죠.
1: 두 번째, K-pop.
0: 아, 그럼.
1: 그리고 세 번째, 음식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물론 K-pop 안에서는 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할 사람이 있을 거고, 예. 뭐, 기생충이라든가.
0: 한류라고 얘기를 하는
1: 그러니까 한류가, 그러니까 한류. 문화라는 예. 그런 대중문화가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 지금 크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네. 무조건 할 사람이 있고, 그리고 당연히 한 명도 빠짐없이 삼성이라고 예. 얘기를 할 거예요.
0: 말씀하셨는데, 뭐, 한류, 삼성이라고. 그렇죠. 삼성에서 다니셨었다.
1: 그렇기도 하죠.
0: 사실 한류는 아까 얘기했던 거 세계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뭐 K-POP이든 네. 뭐 오징어 게임이든 이렇게 다 아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는 세계적으로 뭐 많이들 열광을 한다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러시아 안에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좀 잘 안 오죠 저희는.
1: 높아요. 되게 높아요. 아주 많이 높아요. 제가 놀라울 정도로 높아요.
0: 네.
1: 그러니까 좀 처음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그 2003년 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북한과 한국의 차이를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0: 네,
1: 헷갈렸고 막 네. 뭐 어디 가냐, 뭐 공산주의 국가 왜 가냐 막 이런 사람들 있었단 말이에요.
0: 네.
1: 지금은 정말 한국어가 러시아의 네. 그 공식적인 통계 자료에서도 나오듯이 영어 바로 그다음에 러시아 내에서 가장 많이 배워지는 언어예요. 2위로 한국어가.
0: 한국어가 네. 영어 다음에는
1: 영어
0: 한국어.
1: 네, 바로 그 다음에 한국어고 예. 그리고 또 그 우리가 말하는 뭐 K-POP 뭐 음악이나 예. 드라마나 영화나 예.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지금 웬만한 드라마 뭐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한국 드라마 아니면 네. 한국에서 개봉되는 영화들이
0: 네.
1: 웬만하게 다 러시아 자막이 달리고 러시아에서 개봉이 돼요.
0: 와.
1: 웬만하게 거의 대부분 다.
0: 그러면 웬만한 거는 다 잘 통하는데 만약에 하나만 굽히자면 이거 가장 잘 먹히는 것 같다. 잘 되는 것 같다. 인식 자체는 뭐가 있을까요?
1: 그거는 너무 사람 바이 사람이기
0: 그렇죠.
1: 때문에 일단은 오징어 게임이 정말 컸어요.
0: 그렇죠.
1: 네, 오징어 게임이 그러니까 그때는 뭐 네.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네. 다 그렇게 집에 있을 네. 있었던 때라
0: 그렇죠.
1: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스트리밍을 보니까
0: 그렇죠.
1: 네, 오징어 게임을 무조건 다 봤고요.
0: 네.
1: 뭐 그 이후에는 대부분 이제 뭐 드라마라든가 많이 네. 봤어요. 뭐 요새 뜬 드라마 중에서는 그것도 그 폭삭 속았수다.
0: 아 한참 됐는데 한국에서 그게 나왔을 때는.
1: 네, 그러니까 그 드라마도.
0: 섬청소는 이해 갈까요? 이게 엄청 커다란 러시아 나라 네. 이게 엄청 커다란 나라잖아요.
1: 네.
0: 이 섬이라는 게 제주도에서 짓은 거잖아요. 섬이라는 저는 되게 잘 이해하거든요. 섬나라 섬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이해가 가거든요. 네. 너무 공감이 가고 돼요 그게?
1: 뭐 왜 안 되겠어요 되죠. 네, 뭐 그거는 뭐 국민 드라마 정도는 아니고,
0: 네.
1: 근데 웬만하게 인기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본 얘기죠.
0: 와, 그러면 이 언제부터 2003년 때는 사실상 그때 말씀하시기에는 뭐 남북한하고 남북한은 구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1: 그러니까 그 경제는 뭐 네. 삼성이나 LG 뭐 현대 같은 이름들을 네. 이미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0: 네.
1: 90년대부터 다 알고 있었고
0: 네.
1: 근데 K-POP 뭐 K-문화에 대해서 만약에 물으신다면 네. 그 선이 딱 2012년이에요. 싸이 강남 스타일.
0: 그게 2012년.
1: 네, 그게 딱 고점이었어요.
0: 와.
1: 그게 딱 강남 스타일 이후에는 한국에 그 대중음악이 있네라는 네. 인식이 심어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는 조금씩 이제 네. 커지기 시작했고 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BTS가 터진 거예요.
0: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딱 뜨는 순간이.
1: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론 한국에 살면서 네. 이 강남 스타일에 대해서 뭐 많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긴 하는데
0: 네.
1: 해외 나가다 보면 이 강남 스타일이 한 역할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마무시한 역할을 한 거예요.
0: 그렇군요.
1: 정말 과소평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역할을 한 거예요.
0: 그렇지.
1: 러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아예 한국 문화를 소개해준 그런 역할을 한 노래예요.
0: 와, 엄청 크군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고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워낙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떠오르질 않는데 요즘에는
1: 10년 전에 거의 그러니까. 14년 전의 이야기니까
0: 그러니까 막 지금 생각하면 BTS의 우징우 김이라도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조가 또 있다는 것이죠.
1: BTS는 2차고 그렇죠. 1차는 이제
0: 강남스타일이었어요. 와, 그러면 사실상 이게 양쪽 언어에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한국에는 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한국 사람들끼리 다 아는 구청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 정 때문에 아 정이 있어서 그래. 아이 정이 많아서 그래. 이런 말이 그냥 흔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다루는 그런 말로는 그런 번역이 안 되는 그런 말들이 또 있을까요?
1: 아 뭐 많죠. 그러니까 뭐 먼저
0: 정은 있어요?
1: 정은 있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네. 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네. 한국인만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거의 전 세계로 모든 민족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개인적으로.
0: 근데 그게 설명하기가 어렵죠.
1: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어렵긴 한데
0: 단어가 없어요.
1: 딱 맞아떨어지는 네. 단어가 없을 수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에 해당되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단어가 없긴 한데 네. 정을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하려면.
0: 그렇죠.
1: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러시아 수업을 하다 보니까 네. 가끔씩 이렇게 딱 정확한 그런 한국어의 단어를 찾기가 매우 힘들어하는 그렇죠. 그런
0: 어떤 단어들이에요? 러시아어로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정이랑 같은 개념을 생각해 보자면 이 다스카라는 단어가 다스카. 있는데 이게 약간 한이긴 한데 네. 한이랑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은 네. 뭔가가 이제 안에서 맺히고 뭔가에 네. 풀리지 못한 그런 게 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 타스카는 그런 거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풀리는 게 있냐 없냐 그 여부 떠나서 네. 그냥 내 마음이 왠지 이유 없이 불편하고 뭔가에 기대고 싶고 기대할 것이 없으면서 뭔가에 그러니까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상을 모를 때 쓰는.
0: 아니 설명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이해하려고 머릿속에 뭔가 안내.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때 사용하는 그러니까 단어예요?
1: 한 플러스 서글픔 플러스 네. 답답함 플러스 서운함 다 포함된 그런 개념이에요.
0: 엄청 커다란 개념인데. 네. 어느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사용을 하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1: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측면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유학으로 갔는데 네. 뭐 한 달이 지났고 두 달이 지났고 6개월이 지났는데 즐겁게만 막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 너무 일이 안 되고 네. 마음이 다운되고 네. 너무 불편해 불안해. 네. 그럴 때는 쓸 수도 있어요. 이유 없이. 그러니까 굳이 나에게 지금 슬픈 일이 하나도 없는데 네. 모든 게 잘 돼가고 있고. 네.
0: 그냥 마음의 한 켠이
1: 네. 근데
0: 무거워.
1: 마음이 네. 무겁고 슬프고 네. 뭔가 울컥하고 뭉클하고 왜 그런지 모르고 이럴 때.
0: 그렇죠. 그러면. 그 다스카라는 말이죠. 네. 다스카라는 네. 말을 잘 기억해야 되겠다. 잘 써놔야 되겠다. 나중에 다스카 갑자기 무슨 저기 뭐야 한국에서는 무슨 사투리에 무슨 욕 사투리 같은 느낌이 나는 이제 다스카
1: 발음은 좀 그렇긴 하죠.
0: 나는 지금 다스카라는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건데 와 굉장히 어렵네요. 저도 들어도 모든 것을 그냥 다 담고 있는 거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안 좋은 느낌인 거죠?
1: 그러니까 안 좋다고 할 수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0: 무정적인
1: 내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에 그리운 느낌이긴 한데 네. 꼭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유 없이 그리워함.
0: 이유 없이 그리워함. 와우. 어렵다. 왜 언제 사용을 할지 정은 되게 쉽게 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반찬 많이 줬다. 아유 정 많아서 그래.
1: 야,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살면서 한국말을 예. 하기 때문에 정이라는 그렇죠. 게 아는데 네. 만약에 러시아 가셔서 러시아 말로 하시면 네. 또 이해가실 거예요.
0: 그렇게 네 그렇게 러시아어까지는 아마 이 나이에는 제가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다스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네. 자 한국에서는 24년을 사시면서 러시아에 대해 받은 질문 아마 수천 지금도 계속 질문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 아 이거 참 그만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이 있을까요?
1: 러시아는 좋으시죠.
0: 아. 아, 저는 러시아는 좋으시죠라는 말보다 한국에 오니까 좋으시죠. 라는 말이 훨씬 더 많아요.
1: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엄청 싫어하는 질문이긴 한데.
0: 그렇죠.
1: 그러니까 러시아가 좋으시죠에서 나온 질문이잖아요, 사실은.
0: 네, 맞아요. 네.
1: 그래서 아. 파생된 질문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렇다 치고 러시아가 좋으시죠라는 질문이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물으시는지 아는데
0: 네.
1: 이성적으로 알고 있어요.
0: 네.
1: 합리적인 질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0: 그렇죠.
1: 근데, 아, 저, 그 24년 동안 계속 거의 맨날 듣는 질문이다 보니까.
0: 아, 그런 자동답.
1: 인간적으로.
0: 자동답 그런 게 있어요?
1: 아, 그러니까 이미 거의 감정 없이 다, 감정 빼고, 네. 뭐 러시아 어디 동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대답해요.
0: 아, 그렇구나. 아, 저기, 아유, 필리핀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필리핀에 왔다 그러면 옛날에 잘 살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1: 아.
0: 글쎄요, 제가 그게 어떻게 알까요?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저런 말이 가장 많습니다. 와, 아무튼 지금까지는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속을 한 번쯤 조금이라도 들여다봤다면요. 잠시 후 2부에서 러시아 사람들의 실제 하루와 교수님이 앉아 계신 또 하나의 자리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0: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1: 네, K-스토리 2부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뉴스가 아니라 사람으로 러시아를 이야기해 주실 러시아에서 온 이제 한국인 된 벨랴콥 일리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취 및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TBS와 성공2132 함께 만드는 K-스토리는 FM 95.1MHz TBS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걸뱅이 K-스토리 213을 검색하시면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특히 러시아에 대한 질문이니까 러시아는 좋으시죠 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있으시면 문자 샵0951로 보내주시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2부에 시작을 했을 때 짧게 그 목소리 누구 목소리인지 아시나요?
2: 모릅니다.
1: 아, 전화 통화를 하신 PD님.
2: 아, 그래요? 아, PD님 목소리세요?
1: 네. 아, 전혀 모르신가요?
2: 뭐, 몰랐어요.
1: 당연히 아실 거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 목소리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만들었던 코너입니다. 아주 짧은 코너에. 우리의 게스트들에게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저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자기 모국어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어김없이 우리 러시아어로 우리 일리아 씨한테도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러시아로 멋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 Рассказы о России. K-스토리.
1: 오, 짧네요. 짧네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3: 말 그대로 약간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 케이스토리.
1: 아, 훨씬 더 쉽네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헤맸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짧고 강렬하게. 혹시 러시아어로 다른 언어도 하시나요? 러시아어 한국어 말고 영어하고.
3: 영어하고 그리고 조금 일본어 합니다.
1: 일본어. 혹시 러시아어하고 한국어는 번역이 훨씬 더 쉽다고 얘기를 하는
3: 아닙니다.
1: 아니에요?
3: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 언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1: 그렇죠.
3: 예, 어렵습니다.
1: 그렇죠. 저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거 말고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그런 하루를 얘기를 하는데 2부에는 조금 더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문화예술 강국에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정작 한국에 소개되는 러시아 콘텐츠에는 문학이나 아니면 발레숲으로 이렇게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밖에 몰려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저녁에 이 텔레비전을 끼면 어떤 프로그램을 보는 겁니까? 우리는 예능이나 드라마도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시간대. 러시아는 어때요?
2: 똑같아요.
1: 아, 진짜요? 예능도 있어요?
2: 사람 사는데 거의 다 같아요. 비슷해요.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러시아 사람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는 따로 있죠. 한국이랑 많이 다른 부분도 있고요.
1: 네.
2: 많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한국이랑 비슷한 점은 러시아 사람들도 드라마를 많이 봐요. 러시아산 드라마. 러시아에서
1: 드라마.
2: 만든
1: 그렇죠.
2: 러시아 사람을 위한 러시아에서 만든 드라마를 많이 보고 있고요. 러시아 방송 편성표를 보면 아마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제 느낌상 한 40%에서 50% 까지는 거의 대부분 다 드라마예요.
1: 다 드라마예요?
2: 네.
1: 아, 드라마 시청을 많이 하는 거군요.
2: 드라마를 많이 보고요. 예. 그다음에 시사, 뉴스, 정치, 경제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도 많고.
1: 아, 예능이?
2: 예능은 있긴 한데 한국보다 적어요. 비중이.
1: 그럼 예능의 스타일이 뭐예요? 우리 한국 예능이랑의 스타일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2: 이거는 많이 다른 점이에요. 이게 한국과 러시아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크게 아시아와 유럽 문화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몸개그나 이런 건 아예 없어요.
1: 휴머 코드 다르니까.
2: 휴머 코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선호하는 유머는 거의 대부분 스탠딩 코미디거든요. 물론 개그 콘서트 같은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근데 다양하지도 않고 거기서 나오는 유머 자체가 막 몸과 관련된 게 아니라 뭔가에 그래도 뭐 상황극 같은 재현하든가 아니면 그렇죠. 스탠딩식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막 독백식으로 하고 있는 웃기는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식인가 그런 게 많거든요.
1: 아, 스탠드업 코미디 그거 해외 미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스탠드업 코미디라고 그런 게 하는데 그런 게가 차이군요. 우리가 사실 예능이 뭐 하다못해 뭐죠? 1박 2일 같은
2: 뭐 1박 그런 2일에, 게 그러니까 이런 게 거의 없어요.

0: 러시아에서.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한국 예능을 많이 보는 편이고 네. 많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뭐 그 뭐 가장 좋아하는 예능 중에서는 런닝맨이에요.
1: 아.
0: 근데 런닝맨 같은 포맷은 러시아에서 안 먹혀요.
1: 오.
0: 아, 재미없어. 그러니까 한두 번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러시아 네. 사람들이 근데 막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렇죠. 실제로 한국 내 런닝맨처럼 막 11년째 뭐 13년째 이렇게 할 수가 없는 포맷이에요.
1: 아, 그러면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다 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따르는 것이 놀이잖아요. 전통 놀이.
0: 그렇죠.
1: 그거는 거기까지 다른 나라를 보면은 전통 놀이까지 되게 유명해졌어요. 혹시 러시아는 국어까지 유명해진 건가요?
0: 놀이까지는 유명해졌을지는 잘 모르는데 아마 네. 그냥 그 이색 쪽으로 좀 재미있게 봤을 수도 있겠죠.
1: 맞아.
0: 그런데 네, 유명하기까지는 네. 아마 아니었을 거고요.
1: 그러면 하나 더 드라마를 가장 최근에 보신 러시아 드라마가 있어요?
0: 저는 러시아 드라마를 안 보는데.
1: 왜요?
0: 아, 저는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코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가장 많이,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는 게 비슷한 점이지만 네. 이 드라마의 장르 자체가 매우 네. 다른 점이에요. 러시아
1: 장르?
0: 사람들은 대부분 드라마는 추리 드라마예요.
1: 아,
0: 거의 대부분 줄이에요.
1: 와.
0: 뭐 수사극일 수도 있고 네. 조사극일 수도 있고 뭐뭐 네. 뭐 경찰에 대한 드라마, 검찰에 대한 드라마, 뭐 줄이 막 여원에 대한 드라마 네. 아니면 뭐 역사인데 역사 속 줄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서련 때 비밀스러운 여원의 네. 활동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1: 아, 우리처럼 이렇게 막뭐뭐 신데렐라 뭐 스토리
0: 뭐 그런 건 뭐 그런 거의 없어요.
1: 아.
0: 그러니까 연애가 상대적으로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연애 스토리는 거의 없고요.
1: 어머.
0: 그러니까 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근데 상대적으로 한국과 그렇죠. 비교하면 네. 적어요.
1: 와.
0: 그것도 연애가 막 한국에서는 연애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삼각관계 아니면 사각관계.
1: 그렇죠. 사각관계. 예.
0: 러시아에는 네. 그런 게 거의 없어요. 항상 와. 이제 이각 관계.
1: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이제 사실상 한국,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신다고 그러길래 대부분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기반이 러브스토리예요.
0: 거의 대부분이죠.
1: 다 기반이 누군가가 누구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싸우고 하고 이런 이야기인데 러시아 사람들을 그렇게 본다면 그럼 러시아 드라마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닌 거군요.
0: 뭐 그럴 수도 예.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인기를 끈 이유도 있어요.
1: 아, 그렇죠.
0: 연애에 대한
1: 아니니까. 조리를 정말 추리 관련된
0: 그러니까 서바이벌이잖아요. 서바이벌도 되게 그 잔인한 장르이긴 한데 러시아 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장르 중에 하나예요.
1: 네. 요즘에는 사실상 우리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텔레비전이 많이 안 부는 대가 됐어요.
0: 그렇죠.
1: 거의 인터넷을. 러시아도 마찬가지일 것
0: 마찬가지죠.
1: 같아요.
0: 마찬가지죠. 네, 뭐 텔레비, 그러니까 러시아는 약간 세대별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기성 세대들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TV 방송을
1: 아직까지.
0: 많이 예, 네. 보고 있고요. 젊은 세대들은 거의 대부분 뭐 넷플릭스나 스트리밍 그렇죠. 많이 보고 있고 네. 인터넷을 많이 보고 있죠.
1: 맞아요. 그렇게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제를 문학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문학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토스토옙스키 정말 좋아한다고. 제화벌. 저는 문학을 되게 약하지만 이게 너무 유명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제화벌이나 뭐 이 가라마족 국가의 형제들의 그런 이야기에 거의 필독소 대접을 받는
0: 그 정도죠.
1: 거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러시아에서도 이런 뭐 톨스토이 뭐 어떤 위치 이런 작가들이 어떤 위치 정도에 있었을까요?
0: 위치는 높은 위치죠. 다들 이제 인종하고 있는 그런 대문호이기도 하고
1: 네.
0: 다 자랑거리로 항상 내세우는 그런 이름들이죠.
1: 네.
0: 학교에서 무조건 읽고요. 항상 필독서예요.
1: 무조건 가르쳐주는 건가요?
0: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다들 막 여가 시간에 읽는 건 아니에요. 이건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한국인 여러분들 시청자들도 생각해 보세요. 뭐 오늘 저녁에 집에 이제 퇴근하셔서 집에 가셔서

0: 뭐 일상에서 막 즐겨 읽고 막 그러진 않아요.
1: 그럼 그냥 학교의 과목에서 딱 녹아들은 그런 과목으로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냥 네. 한국 학생들이 뭐 수능 국어에서 시 한 편을 낱낱이 보내듯이 배우는 거 그런 게 비슷한 건가요?
0: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네, 일단은 읽긴 읽어요. 읽고 나 수업 때 이제 토론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여기는 왜 그랬고 뭐 이 주인공이 왜 그런 말을 했고 왜 그런 행위를 했고 막 이런 막 그렇게 분석을 다 해요. 해석을. 그렇죠. 그건 수업 때 하는 거고,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거의 다 잊혀져요.
1: 그렇죠. 이게 교수님도 졸업하신 지 오래됐잖아요.
0: 오래됐죠.
1: 저 다 까먹을 거라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는 시가 있을까요?
0: 시요?
1: 예.
0: 시는 일단, 부시킨 작품 중에서
1: 짧은 한 소절만 하시죠.
0: 오네긴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네. 거기는 그 오네긴 소설 중에서도 다치아나 편지라는 네. 부분이 있는데 예. 그건 아마 거의 대부분 러시아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Я к вам пишу, чего же более, что я могу еще сказать? Меня я знаю ваши воли, меня презрением наказать.
1: 오. 한국어의 시 읊는 거랑 다르네요.
0: 달라요. 예, 러시아는 달라요.
1: 러시아에서 예. 그게 무슨 내용일까요?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성 주인공이 남성 주인공에 보내는 편지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저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건 제가 예측을 하지만 그래도 사랑을 고백할게. 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쓴 편지예요.
1: 와, 그렇군요. 그 내용이군요. 이제 그래도 거기든 사랑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네요.
0: 사랑 이야기예요. 네, 사랑 이야기.
1: 아, 네. 그게 좋네요. 근데 그거는 잊혀지지. 혹시 그런 시를 받쳐볼 만한 문을 이렇게 찾아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비밀이에요? 그것도? 그런 시를 제가 읊어보고 싶은 그분이 나타나.
0: 없어요.
1: 안 나타났으면 좋겠죠. 이왕이면은 양측 다 좋아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이게 근데 이거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러시아에서 굉장히 익숙한 그런 시나 아니면은 그런 소설이나 그런 게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너무 유명한 것만 아니까 뭐 톨스토이 뭐 이런 게 이거는 한국 사람들은 웬만한 게 아는데 근데 러시아에서는 이게 훨씬 더 잘한다. 일반 사람들이 이런 소설이나 뭐 이런 시나 훨씬 더 잘 기억을 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0: 뭐 일단 한국에서 번역된 러시아 소설들은 대부분 네. 이제 가장 유명한 작품들이 번역이 돼 있어요.
1: 그렇죠.
0: 뭐 돌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네. 같은 그건 네. 당연히 러시아 사람들이 모두 다 기본으로 알고 있고요.
1: 네.
0: 그 외에는 고종 문학 중에서도 러시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작가들이 있죠. 한국에서는 네. 덜 알려져 있긴 한데
1: 네.
0: 러시아에서는 조금 더 알려진 그런 네. 작가들도 있고 근데 그보다 고전 문학보다 현대 문학이 아무래도 훨씬 더 관심이 가니까 사람들이.
1: 그렇죠. 네.
0: 그래서 현대 문학은 한국에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진 않거든요. 네.
1: 그러면 추천을 하신다면 한국 사람들의 스타일을 아시잖아요. 이렇게 어떤 거를 어떤 문학에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게 어떤 거를 좋아할 만한지. 그래서 현대 문학가 중에 어떤 게 뭐 책이나 뭐든 추천을 작가를 추천을 하실 수 있는지.
0: 저는 개인적인 네. 선호인데 네. 저는 보리스 아쿠닌이라는 작가를 네.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로 번역된 소설이 없긴 한데
1: 네.
0: 약간 이것도 추리 작가예요. 그러니까 근데 추리와 모험, 약간 탐험, 약간 이런 부분들이 네. 다 섞여서 좀 재미있는 그런 액션이 많은 그런 네. 책을 많이 쓰시는데.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러시아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높고 많이 좀 이렇게 인정을 받은 그런 작가예요. 지금 작가 중에서.
1: 그런 작품들을 번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0: 근데 그건 저작권 때문에 워낙 너무 유명한 작가라. 네.
1: 보리스 아쿠닌이라는 네, 그런 작가라고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리아 씨는 현진건 선생님의 운수 좋은 날에라 쇼로 이렇게 옮기셨잖아요.
0: 네.
1: 번역을 해보시면 이건 아무리 예를 써도 러시아 독자에게 전달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지점이 있었습니까?
0: 맞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도 항상 어려움이 많은
1: 네,
0: 그런 일이고
1: 것 같아요. 네.
0: 또 특별

0: 각각의 작가마다 또 특별 그런 특징이 있어요.
1: 맞아.
0: 뭐 현진건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21세기 초반 작가잖아요. 거기다 네. 뭐 반일 감정이라든가 뭐, 그렇죠. 뭐 이런 게 너무 짙어서 그런 게 번역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국의 상황을 알아야
1: 그렇죠.
0: 이 느낌이 이제 읽혀지는데 그걸 모르고 읽으면 그러니까 스쳐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올 때마다 뭔가의 반일 감정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한국의 일상을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분역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운수 좋은 날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장면들이 특별히 더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 김첨재가 한 중간쯤에 김첨재가 이제 어딘가에 막 식당에 들어가서 떡이 만들어지는 장면을 살펴보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현진건 작가가 이 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쌀이 어떻고 그 다음에 어떻고 그 움직이는 사람의 손이 뭐 어떻게 움직이고 떡이 막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서 뭐 어떻게 막 반짝반짝 거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1: 예술적으로
0: 이제 묘사하는데 그게 러시아 말로 옮기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1: 아 정말요?
0: 네.
1: 그렇죠. 아무래도 그 느낌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만의 알고 있는 떡도 모를 것 같고, 모를 뿐더러 떡도 뭔지도 모를 것 같고.
0: 그리고 떡이라는 게 그냥 음식이라는 그런 의미를 떠나서 뭔가 이제 문화적인 상징일 수도 있고 또 그 역사적인 세팅 안에서도 좀 이렇게 부유하다, 좀 이렇게 그러니까 먹을 게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해서 한국인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딱 다가오는데 와 닿는데
1: 그렇죠.
0: 러시아 사람 러시아 독자에게 그거는 일부러 인위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1: 맞아요.
0: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1: 저도 상상만이라도 지금 갑자기 말씀을 하셨던 뭐 떡 만들고 손에 어떻게 하고 그거를 필리핀 말 내가 번역을 하려고 하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되게
0: 쉽게 예술적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1: 와 이게 러시아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꼭 여쭙고 싶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대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거가 뭔가요?
0: 되게 많아요.
1: 아 정말요?
0: 네, 되게 많은데.
1: 밖에서 보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과 실제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대부분이 뭔가 가장 뭐 순위로 매기면. 1, 2, 3위 뭐 이런 게 있을까요?
0: 있죠. 뭐 굳이는 순위를 안 매겨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러시아 사람들이 뭘로 자랑할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 문학 관련된 것들 자랑 우리나라가 되게 문학이 깊은 나라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 그대로 저도 문학하고 발레를 관련된 거 이야기밖에 없고 아주 그냥 뭐 무기적으로 굉장히 센 그 저기 뭐야 뭐 그런 나라로 강한 나라로 이렇게 보이기 있거든요. 그렇게밖에 뉴스를 통해서 내가 봐왔던 러시아이기 때문에.
0: 그게 그러니까 조금 또 이제 크게 영역을 넓혀 보면 그게 문화라고 얘기하면 문화 안에서도 러시아 사람들이 특별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문학이에요. 그게 2위일 거예요.
1: 그렇죠.
0: 1위는 무조건 땅덩어리일 거예요.
1: 그렇죠. 커다랗죠.
0: 이게 항상 어느 러시아 사람한테 물어봐도 항상 러시아가 뭐가 자랑스럽냐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땅이 너무 크다.
1: 와, 땅이 너무 크다.
0: 우리가 항상 무궁무진한 땅을 갖고 있는 우리 위대한 조국.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1: 그렇게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을 얘기를 하면 항상 이 좁은 땅에 이러거든요. 항상 약간,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0: 맞아요.
1: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게 되면 아유 이 좁은 땅에 이렇게 하거든요.
0: 러시아 사람들이 거꾸로예요. 반대.
1: 그렇죠.
0: 그래서 뭐 호수도 많고 산도 많고 강도 많고 뭐 숲도 많고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1: 그렇죠. 우리도 다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좁은 땅이 나오는 거니까
0: 맞아요.
1: 그게 가장 다른 거거든요. 정말 이 커다란 땅에 그렇게 그 차이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필리핀도 큰 땅이 아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약간 한국에서 얘기를 하면 좀 약간 공감대가 있거든요. 러시아 정도 하면은 여기도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 비슷한 것 같아요. 몽골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넓다고 얘기를 하는 우리가 여기 주봐 이거 한국 아파트를 보면은 이거 되게 넓다라고 얘기를 뭐가 넓어
0: 맞아요.
1: 손을 뻗으면은 벽이 닿을

0: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문화적으로.
1: 러시아 사람한테는 항상 천장이 네. 그런 얘기니까. 아. 내가 선을 닿으면 천장을 닿잖아. 왜 네. 이렇게 좁아?
0: 그러니까
1: 왜 이렇게 나, 왜 이렇게 낮아? 아. 항상 러시아 사람들이 거의 얘기하고 있는. 어. 한국 부동산은 그러니까 주거 형태가 맞아요. 왜 이렇게 낮아?
0: 3m, 3.3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높이가.
1: 러시아, 그러니까 지금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 네. 단지는 뭐 그 정도에 될 건데. 근데 네. 옛날 건물들, 뭐 모스크바나 산페테르부르크에 가보면 옛날 건물들, 뭐 아. 19세기 건설된 지은 네. 아니면 20세기 초반에 지은 네. 되게 넓고 막 5m 정도 돼요.
0: 와. 그러니까요. 호르스 될 것 같아요. 너무 가까워가지고 왠지 부딪힐 것만 같은. 네. 그러니까 낮기는 아주 이제 병균에 한국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와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전장이 왜 이렇게 가까워? 네, 몽골 사람들은 벽이 왜 이렇게 가까워? 아 이게 다른
1: 특징이죠.
0: 거군요. 와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진 나라를 두고. 떠난 사람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일리아 씨 주종으로는 부수적으로 잡아도 100만 명 이상의 러시아를 떠났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왜 떠나게 되는지 어떤 사람들인 건지.
1: 아 거의 대부분은 이제 정치 때문에 아. 떠난 사람들이죠. 이제 그렇죠. 2022년 2월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네. 뭐 일부는 그냥 자기 나라의 정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도저히 네. 이런 나라에서 못 살겠다 해서 이제 다른 나라의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네. 혹시나 해서 군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가에서 동원령이 나올 수 있으니까 두려워서 그렇죠. 네. 나간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갔는데, 뭐 이게 워낙 너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다시 나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르는데.
0: 그렇죠.
1: 근데 보수적인, 정말 보수적인 숫자로 따지면, 그리고 막, 간접적인 숫자들이 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러시아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의 러시아 네. 국적자들이 받은 영주권자 수 뭐 이런 그렇죠. 게 좀 이렇게 따져보면 가장 보수적으로 100만 정도 된다는 숫자가 계속 들고 있어요.
0: 근데 그 숫자는 이 짧은 기간에 나갔다는 거잖아요.
1: 거의 1년 그렇죠. 뭐 1년 네. 안에 그러니까 22년
0: 그렇죠.
1: 이후.
0: 예. 네. 와 진짜 그런 거군요. 근데 사실상 교수님 이력 중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난민 재판에서 법정 통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겁니까?
1: 이건 제가 그 이제 그 요새는 잠깐 요즘은 잘 안 하는데 네. 이제 한때는 되게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 자격증의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받고 난 다음에 네. 이제 그 법무부에서 난민 면접 때
0: 그렇죠.
1: 통역도 해봤고요. 법정에서 네. 써서 통역도 해봤는데 네. 이게 워낙 통역이라는 작업을 좋아하기도 하고
0: 네.
1: 또 이게 그냥 통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미 뭐 이런 상황에서는 재미라는 말을 쓸 수는 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람이 느껴지는.
0: 그리고 게다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1: 중요한
0: 한
1: 거기도
0: 사람의 하는. 삶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사실.
1: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지는 않죠. 당연히 네. 책임감이 강한 그런 일이기도 하고
0: 네.
1: 또 약간 통역사로서 네. 통역가로서 약간 최고의 단계이지 싶네요. 왜냐하면 네. 일반적인 통역 뭐 무역회사끼리 그렇죠. 뭐 바이어끼리 번역이라든가 네. 이거는 거의 도입 단계고요.
0: 맞아요.
1: 그런데 네. 어느 정도의 둘 다 이 양쪽의 문화를 알고 언어를 네. 잘하면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뭐 의료 그렇죠. 통역이라든가 네. 법정 통역으로 들어가면 네. 그만큼 책임감도 강해져야 하는
0: 맞아요.
1: 거고 그만큼 언어 실력도 좀 이렇게 높아져야 되고 네. 막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일 자체가 재미있어져요.
0: 네.
1: 이제 보람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내 눈앞에서 정말 재미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동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네. 벌어지기 때문에 좀 네, 굉장히 좀
0: 보람이 있고
1: 보람이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게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사실은 보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지켜보셨는데 일리아 씨 보시기에는 한국의 문은 지금 어느 정도 열려 있습니까? 문은 열려 있는데.
1: 네. 문은 열려 있긴 한데. 근데 이게 예. 어느 나라랑 비교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이거는 뭐 미국이랑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맞아, 우리가 대처했다고 예. 얘기를 할 거고.
0: 그렇죠.
1: 또 뭐

0: 중국이나 일본을 하면
1: 네.
0: 우리가 열려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
1: 그렇죠.
0: 근데
1: 상대적인 거죠.
0: 상대적인 거죠, 다.
1: 네.
0: 근데 그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그러니까 사견이지만, 우리가 필요한 만큼 열려 있지 않다.
1: 아, 필요할 만큼 열려 있지 않다.
0: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것
1: 와, 필요할 만큼 열려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와, 정말 질문이 되게 여쭤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0: 네.
1: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계속 들어왔는데 질문도 계속 많이 있는데 나중에 사적으로 이렇게 따로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아쉽지만 마무리해야 하시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한 청취자, 유튜브 시청자 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뭐 이렇게 오랜 시간 제 쓸데없는 얘기들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뭐 다시 불러주시면 보다
1: 네.
0: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일락 교수님의 두 나라에 있는 앞으로 열고 여정을 케이스터리 한상 운영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케이스터리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걸뱅이 케이스터리 13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TBS 화성공이 13 공동 제작 한국을 품은 이야기 케이스터리 이자스민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2: TBS 캠페인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5: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4: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5: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4: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5: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4: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7: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8: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2: TBS 교통정보
9: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차량이 길게 정체가 됩니다. 잠실대교에서부터 밀려서 여의상류까지 양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도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 한강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속도를 못 내고요. 한강다리 중에서는 한강대교가 남단에서 북단으로, 반포,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립니다. 도심 안쪽에서는 세종대로가 서울역 방면, 시청역에서 서울역까지, 또 한강대로도 한강대교 북단 방면으로 서울역에서 남영삼거리까지 쭉 밀립니다. 남산 3호터널은 강남 방면 3호터널 중간부터 재정관리단 앞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광교 방음터널 한 3차로에서 추돌사고 있고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면 진천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 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황원찬입니다. 어떤 옷 입을까, 밥은 뭘 먹을까, 매일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되죠. 그리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때 보는 눈이 있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때 보는 눈 하면 단순히 시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본질을 꿰뚫는 통찰을 뜻하는 거겠죠. 노동치는 시장 가격이 아니라 그 가격을 움직이는 가치를 보는 것. 또 모두가 환호하는 뉴스의 이면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는 숫자 속에서 변화의 시작을 발견해내는 것. 그게 바로 보는 눈의 힘일 겁니다.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거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때로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눈길을 둘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함께 시작합니다.

0: 원인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원찬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가을방학 곳에 따라 비 전해드렸어요. 진짜 말 그대로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있는 예, 현 시점입니다. 아 이것도 저희 재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5시에 재방송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그 시점에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요즘 워낙에 날씨가 급변하고 있고 국지적으로 또 비 내리는 곳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오늘 지금 1시 기준으로는 오후 1시 기준으로는 점심시간에 잠깐 아마 밖에 나가셨다가 비 맞았어요 하는 분들이 많으신 상황 같아요.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상암동쪽도 보슬비가 살짝씩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쪼록 너무 더워서 올여름에 예, 가을이 좀 성큼 다가오게 하는 그런 좋은 느낌의 보슬비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비 오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많이 내리고 이러면 또 큰일 나니까요. 예, 정말 적당히 살짝 예, 우리 메마른 대지를 좀 적셔주는 정도로만 그 정도로만 내려주면 참 좋겠네요. 아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초능력이 있다면 그 날씨 조절하는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죠. 예, 또 어떤 곳은 너무 폭우가 내려가지고 피해 입은 것도 많고 어떤 곳은 너무 메마른 것도 있고 이런 거 좀 잘 조절이 됐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자 오늘도 머니특별시는 1시간 동안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해드리고요.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들 함께 나눠볼 겁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들도 팍팍 나눠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와 또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재무 전문가 이병호 팀장님, 김미정 팀장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날씨 얘기 한참 하긴 했는데 그 전에 예, 여는 말로 저희 보는 눈이 있다. 예, 보는 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단 말이죠. 혹시 두 분은 평소에 보는 눈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듣는 편이십니까?
2: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제가 좀 잘 파악을 하고 예. 잘 이렇게 또 선택을 하는데
0: 주로 이제 재무 전문가시니까 이런 데 관련돼서는 또 특히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겠죠.
2: 그렇죠. 예. 그런 쪽인데 다른 쪽은 또 이제 잘 못 고르고 잘 선택을 못해서 후회하는 일도 많습니다.
0: 아 그러세요? 네. 만능 전문가실 것 같은데 느낌에는.
2: 전혀 아닙니다.
0: 아니에요. 예. 재무 전문 제외하면 의외로 보는 눈이 내가 많이 없다 느끼시는군요.
2: 네네 맞습니다.
0: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인물탐구는 또 기회되면 차차 하도록 하고요. 김희정 팀장님은요?
1: 저는 뭐 사람 보는 눈이 있다 이런 소리는 좀 듣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네. 제일 부러운 능력이기도 하다.
1: 네, 뭐 직업적으로 언제 네. 이제 여러 계층의 분들을 많이 만나 뵙다 보니까 네네. 좀 축적된 데이터가 좀 있어서.
0: 아 그래요? 네. 네. 저를 바라보시는 눈길이 예사롭지 않네 그러고 보니까. 네. 아 매서운 눈빛으로 또 재무 전문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 하는 우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든든한 마음으로 한 시간 진행해 볼 거고요.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연은 이쪽으로 받고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려 있습니다. 또 이 두 분의 든든한 전문가와 함께나 직접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송 시간에도 상담 신청 문자 계속 열어놓겠습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들 콕 집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머니 트렌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고립 작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 어느 나라를 상대로도 취해진 적이 없는 가장 치명적인 경제 작전이라면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이자 고립 조치에 들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도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을 예고하면서 자국의 금융기관과 기업, 공항 또는 정부기관이 이란에 생명줄을 제공하는 모든 국가는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석유 밀수, 통화 스와프, 현금 이전, 선박 등록, 위장 기업 설립 등을 거론하면서 이 모든 행위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역사적인 조치들은 테러를 확산할 능력을 무력화할 것이라면서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국내 채용 시장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인크루트가 국내 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기업의 하반기 채용 확정률은 74.3%, 지난해보다 14.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중견기업의 채용 확정률도 58.5%로 15.8%포인트 올랐고요. 중소기업은 53.3%, 4.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다만 채용 인원 면에서는 다소 신중한 기조가 보였는데요. 대기업의 세 자릿수 채용 비중은 14.5%, 지난해보다 6.4%포인트 감소했고요. 두 자릿수 채용을 계획한 대기업은 61.8%, 10.7%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인크루트 측은 구직자들은 채용 공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직무 역량을 다듬어서 즉시 전력감임을 어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캡슐형 세탁세제 8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오염 종류에 따라 세척 성능에도 차이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은 리큐, 비트, 생활공작소, 스너글, 엑츠, 커클랜드, 테크, 퍼실 이렇게 8개 제품이었는데요. 혈액과 잉크오염 세척 성능은 리큐와 퍼실 제품이 우수했던 반면 피지오염과 붉은 고추 색소에 대한 세척 성능은 우수 등급을 받은 제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인 가구 평균 세탁량인 4kg 기준 세탁 비용 제품마다 최소 157원에서 최대 950원까지 6배 차이가 났는데요. 커클랜드 제품이 가장 저렴했고 스너글 제품이 가장 비쌌군요. 안전성은 8개 제품 모두 관련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다만 생활공작소의 제품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기준치 이상 함유하고 있었고 하지만 관련 표시는 빠뜨렸네요. 생활공작소 측은 해당 성분을 표시하고 다음 달 중순부터 개선된 제품을 유통 판매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콕 집어 정리해드린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넘어가 보시죠.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경제재난현장에서 SOS가 울릴 때마다 우리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직접 출동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출동지역은 서울 송파구입니다.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보험 해약하면 불효일까요? 이제 갓 신혼생활을 시작한 새내기 부부가 있는데요. 예.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막상 결혼 후에 생각보다 합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바로 통장, 소비 습관, 그리고 의외로 보험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예. 오늘은 결혼 후 통장을 합쳐서 관리하려던 신혼부부가 겪게 된 보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텐데요. 과연 부모님이 물려주신 보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0: 소금이 한창 쏟아져야 될 신혼부부 사연인데 아 이게 또 여러 가지 살짝 틈이 보이기 시작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인데 오늘의 주제는 그중에서 특히 부모님이 물려주신 보험 해약하면 불효일까? 아,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출발하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청취자분의 사연 함께 만나보시죠.
2: 안녕하세요. 저는 마흔 넘어 신혼생활 시작한 늦깎이 새댁입니다. 사실 저는 결혼 전 남편의 리더십 있고 적극적인 테스토스테론 뿜뿜 하는 상남자 같은 매력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결혼을 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세상에나 이런 마마보이가 없더라고요. 말끝마다 우리 엄마가 이건 엄마가 아이고 결혼 전에 이런 걸 눈치챘더라면 바로 반품해버렸을 텐데 이미 혼인신고 도장도 쾅쾅 찍어버려서 물을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0: 전 주말 모처럼 날 잡고 옷장 정리를 하던 참이었어요.
1: 자기야, 이 양복 말이야. 나 당신 만나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입은 걸 본 적이 없는데 유행도 한참 지났잖아. 이참에 싹 다 우리 술과함에 정리를 좀 하는 게 어떻겠어?
2: 아, 안 돼. 그거 우리 엄마가 나 대학교 졸업할 때 큰맘 먹고 백화점 가서 맞춰주신 양복인데. 근데 자기야, 저 털모자는 왜 재활용 봉투에 들어가 있는 거야?
1: 아니, 이거 완전 애기 거잖아. 당신 이제 머리 커서 들어가지도 않는구먼. 이건 또 무슨 사연인데?
2: 하, 그거 우리 엄마가 나 10살 크리스마스 때 한땀 손수 떠주신 거라고. 내 추억이야.
1: 그렇게 추억 타령하는 분이 우리가 사귀고 당신 첫 생일 때 내가 큰맘 먹고 사준 비싼 운동화 아까 저기 그 재활용장에 떡하니 버려놨던데? 그건 왜 버려?
2: 아, 사실 그 신발은 내 취향이 아니고 몇 년째 신발 자리만 정리하잖아. 차지하고 있잖아.
1: 기가 막힌다 진짜. 아니 당신 이럴 거면 어머니랑 평생 그 털모자 쓰고 오순도순 살지 나랑 결혼은 도대체 왜 한 거야?
0: 하,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 남자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낡은 물건들이야 뭐 상자에 담아서 한쪽 구석에 둔다고 쳐도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결혼하고 각자 부모님께 물려받은 보험을 합쳤는데 두 사람 보험료가 합쳐서 무려 8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제가 당장 생활비 부담이 너무 커서 남편 보험부터 좀 점검하고 줄여보자고 했더니 남편이 엄마가 좋은 것만 해준다면서 절대 손도 대지 말라 그러네요. 사실 저도 친정 부모님이 오랫동안 납입해주시다가 주어주신 보험이라서 섣불리 깨지 마 신진당부를 들었거든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보험을 저희 상황에 맞게 해지하거나 조정하면 불효가 될까요? 머니투베시 베테랑 전문가님들 제발 이 답답한 상황을 타개할 명쾌한 조언 좀 부탁드려요.
3: 네, 오늘 긴급출동 머니 119 사연은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우리 40대 주부님의 이제 갓 신혼생활을 시작하신 부부였대요. 아, 근데 이런 거부터 이제 또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이 되네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보험을 해약하면 불효일까?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1: 네, 정말 아마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험을 해약하는 것과 부모님의 마음을 해약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건데요. 일단 첫째, 먼저 해약부터 고민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오히려 오래전에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보험이라면 먼저 꼭 보험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 보험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보장 금액은 얼마인지, 어떤 질병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네. 앞으로 우리가 얼마의 보험료를 더 납입해야 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3: 네. 그래서 우리 김희정 팀장님이 야, 난 사람 보는 눈은 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자부해 주셨는데 역시 조언의 첫 출발부터 아주 똑부러지시죠. 아, 보험 해약하는 거하고 부모님 마음 해약하는 건 다른 문제다. 네. 예, 보험 해약한다고 부모님 마음까지 해약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좋은 접근 방법 제시하셨어요. 부모님이 오랫동안 이제 고심해서 들어주신 좋은 보험이고 올해 직접 납입도 해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와서 함부로 손대도 괜찮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거 지극히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판단을 하는 게 좋을까요?
2: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꼼꼼하게 확인을 해드렸는데 네. 먼저 감정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 보험을 누가 들어주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현재 우리한테 꼭 필요한 보장이 잘 들어가 있느냐가 네. 가장 중요하죠. 예. 보험료가 당연히 부담이 된다면 이유만으로 또 해약을 먼저 고민하게 되면 곧바로 또 미안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또 제대로 또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3: 예.
2: 그래서 일단 그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현재 신혼생활에 시작된 그 부부의 현실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보장 점검을 시작해드렸습니다.
3: 예. 부모님이 애써 유지해오신 보험 해약한다는 게 무엇보다 마음에 걸리시겠지만 그런 마음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내가 보장이 어떻게 돼 있나 이 자체로만 좀 접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부터 시작해봐야 될까요?
1: 네, 부부는 이제 현재 맞벌이 중이고요.
3: 예.
1: 합산 소득이 800만 원가량 됩니다. 결코 적은 소득은 아닌데요.
3: 예.
1: 다만 이제 40대 초반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곧바로 출산 계획을 좀 세우고 있어요.
3: 예.
1: 그렇게 되면 이제 아내의 경우에는 육아 휴직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 2년 뒤가 되면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 네.
1: 이 부분을 함께 고려를 좀 하셔야 돼요.
3: 예.

0: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서 주택을 구입을 하신 상태로 신혼생활을 시작을 하셨어서 매달 150만 원의 부채 상환을 하고 있어요. 아하.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결혼생활을 시작하면 좀 지출이 많아지잖아요. 예. 뭐 이사뿐만 아니라.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정 점검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매달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좀 나눠서 부부가 납입할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먼저 찾아야 하는데요. 아, 예. 그 결과 부부는 합산 50만 원 미만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만 이제 되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그에 맞게 보장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1: 확실히 전문가들의 재무 점검은 다르군요. 예, 단순히 이제 보험만 들여다보신 게 아니고 이 부부의 재정 상황 전체를 먼저 한번 파악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아, 이 정도 보험료 수준이 적절하겠다. 이걸 딱 설정을 하신 거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점검을 시작하신 거죠?
2: 네, 맞습니다. 부부의 현실적인 입장에서 따져보면 소득이 곧 줄어들 예정이고 예. 또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지출이 늘어나고 또 아이의 보험도 또 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 같은 그 앞으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아무리 그 좋은 보험을 잘 가입했다 하더라도 네. 끝까지 유리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소비자분들도 청자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좋은 상품을 가입해도 이걸 유지를 앞으로 할 수 있느냐.
1: 맞아요.
2: 아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예. 보험은 일단 유지를 잘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재정 상황, 앞으로의 소득 변화, 주기적인 지출 등을 고려해서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1: 예. 자, 오늘 송파에서 하시는 또 신혼부부의 사연인데 먼저 남편분의 보험부터 이제 차근차근 한번 살펴주시죠.
0: 네, 남편의 보험이 아내의 보험보다 금액상으로 좀 많았는데요. 15년 전에 가입을 한 CI 종신보험과 종신보험, 그리고 이제 실손이 포함되어 있는 건강보험과 운전자 보험까지 총 4건의 보험이 월 48만 원이었고요. 예. 이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점은 15년 전에 가입한 CI 종신보험이 총 납입 기간이 무려 46년 납입이에요. 그래서 지금 15년 동안 부모님이 납입을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부부가 30년 이상 동안 이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1: 예.
0: 그래서 이 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주 보장으로 하면서 네. 중대한 질병 시에 사망보험금의 80%를 선지급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1: 예.
0: 주계약이 1억이기 때문에 사망 시에는 1억 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그중에 80%인 8천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1: 네.
0: 그리고 나머지 사망 시에 2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요즘 이 시간 통해서 CI 종신보험 얘기가 심심찮게 등장한단 말이죠.
0: 네.
1: 크리티컬 일리스, 네. 중대 질병, 중대한 질병이 앞에 딱 붙어있는 종신보험이라서 구성이 이렇습니다. 예, 보장 조건이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미 어머님께서 15년을 납입해 주신 다음에 물려주신 보험이었어요. 근데 앞으로 한 30년 이상 더 납입해야 된다니까 일단 딱 보기에도 전체 납입 기간이 너무 길다 느낌이 드네요.
2: 그렇죠. 앞으로 30년이면 두 분이 40대인데 70세까지 납부하셔야 되잖아요. 과연 납입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중간에 돈 쓸 일도 많을 텐데. 그래서 이제 보험 가입 후 증권을 꼼꼼히 살펴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 예, 예.
2: 과거에는 그 높은 사망 보장을 가입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1: 네.
2: 그래서 뭐 종신보험이나 뭐 CI 보험이나 사망 보장을 주로 하는 상품을 많이 권유해서 가입을 했고요.
1: 예.
2: 그렇다고 이제 보험료가 비싸고 그 보험료를 좀 낮추기 위해서는 납입 기간을 좀 늘려야지 보험료가 좀 저렴해지거든요.
1: 예.
2: 근데 생각보다 납입기가 너무 길게 늘려다 보면
1: 네.
2: 이게 또 오랫동안 내야 되기 때문에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1: 예.
2: 남편분의 CI 종신보험은 사망보장 1억, 종신보험에는 사망보장 2억이 들어가 있고요.
1: 예.
2: 두 건 보험료만 33만 원입니다.
1: 음흠.
2: 그런데 이 CI 보험은 총 납입기간이 46년, 종신보험은 30년 납입하셔야 되고
1: 예.
2: 부모님이 앞전에 내주신 기간이 상당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0년, 30년 납입해야 된다면, 아, 이거는 정말 그 좀 깜깜하죠, 앞이.
1: 그러니까요.
0: 네. 네, 그 보통은 이제 부모님이 보험을 일찍 가입을 해주는 이유가
1: 네.
0: 내 자녀가 어린 나이에 큰 질병에 걸릴까봐 걱정돼서라기보다는
1: 예.
0: 보험료를 좀 부모님이 납입을 해줌으로써 자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인데요.
1: 예.
0: 또 한 살이라도 좀 나이가 젊을 때, 어릴 때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미리 가입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0: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도 지금 15년가량 지금 상당한 보험료를 부담을 해줬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그 보험을 물려받게 되는 자녀의 입장에서도 30년간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예.
0: 결과적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 다 상당한 보험료의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어요.
1: 그렇겠네요.
0: 그리고 특히 어릴 때 이제 생존 시에

0: 필요한 질병 보장을 가입해야 보험료도 저렴하고 유리한데
1: 예.
0: 이렇게 사망 보장 위주로 가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미리 보험을 가입해 주시는데 별로 큰 효과가 없습니다.
1: 그렇겠네. 그럼 일단 저 사망 보장 주로 짚어주셨는데 그거 말고 다른 보장들은 어땠습니까?
2: 네, 그 종신보험에는 사망 보장 1억과 더불어 특약에는 암 진단 자금 2천만 원, 뇌출혈 심근경색 진단 자금이 각 1천만 원씩
1: 예.
2: 입원비 수술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데
1: 네.
2: 특약의 보장 기간은 80세에 이제 보장이 끝나요.
1: 예.
2: 건강 쪽은. 그리고 뇌하고 심장 쪽은 보장 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금 지급받을 때 굉장히 좀 까다롭게 지급받을 수 있고요.
1: 예.
2: 그리고 실손이 포함된 건강보험은 100세 만기에 암 진단과 뭐 뇌졸중, 심근경색이 준비되어 있는데
1: 네네.
2: 다행히 건강보험은 납입 기간이 20년 납이라 8년만 납입하면 납입이 끝나는
1: 아,
2: 상황이었습니다.
1: 예.
2: 결과적으로 사망 보장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해결하고
1: 네.
2: 뇌하고 심장 보장 범위를 좀 넓게 보충하는 방식으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1: 예. 결국 두분 말씀 쭉 듣다 보니까 CI 종신보험, 종신보험 요거는 해약적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요?
0: 네, 일단 앞으로 이제 31년간을 더 납입을 해야 되는 CI 종신보험은
1: 예.
0: 보험료의 납입 기간, 뭐 보장 내용 등을 고려해서 좀 안타깝지만 정리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1: 예.
0: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사망보험금 1억 원에 중대한 질병 시 선지급 80% 조건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납입하는 총 보험료가 약 7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내는 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총 납입해야 되는 전체 보험료의 크기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1: 예.
0: 이미 이제 부모님이 한 3천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납입을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4천만 원을 넘게 부부가
1: 그러네요.
0: 납입을 해야 돼요.
1: 예.
0: 물론 이제 남편이 가장이 되었기 때문에 사망보장이 꼭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만 방식을 달리 선택을 하는 것이 보험료라든지 보장 금액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1: 예. 방법을 좀 바꿔보자. 방식을 달리 선택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2: 네, 우리가 그 보험으로 사망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준비하는 게 종신보험인데
1: 예.
2: 종신보험이 아닌 정기보험으로 사망을 준비하는 것이 보험료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1: 네.
2: 정기보험은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을 갖고 사망보장을 받는 거거든요.
1: 예.
2: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사망해야지 끝나는 건데
1: 네.
2: 근데 뭐 90세 사망하든 100세 사망하든 사망보장이 나오는 건데
1: 네.
2: 정기보험은 60세, 70세 내가 딱 정한 시점까지만 사망보장을 받는 상품이거든요. 40대 초반인 남편이 앞으로 2억 원의 사망보장을 70세까지 보장받는다고 준비했을 때
1: 예.
2: 월 5만 원대 보험료도 충분히 가능한 게 정기보험입니다.
1: 예.
2: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할 시기에 사망보장을 받도록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1: 네.
2: 보장기간은 짧게 할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지고요.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사망 보장을 위해서 수십만 원의 그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보다는 보장 금액 면에서 정기보험이 훨씬 더 소비자한테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의 보험은 어떻게 계산이 됐나요?
0: 네, 일단 CI 종신보험은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주계약, 사망보험금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납입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1: 예.
0: 정리를 해야 되고요.
1: 네.
0: 다만 이제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이 물론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생존 시에 보장받는 암이나 뭐내 심장 관련된 진단비들이 있기 때문에
1: 예.
0: 이 주계약, 이 사망보험금을 최소한으로 좀 줄여서 생존 시때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는데요.
1: 네.
0: 그래서 결국은 감액을 한 종신보험 한 건과 실손을 포함한 건강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여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정기보험을 한건더 추가해서 사망보험금은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했지만
1: 예.
0: 보험료는 좀 낮출 수 있도록 했고요.
1: 네.
0: 그리고 부족했던 뇌, 심장질환 이런 관련된 진단비들을 조금 보충해서 결국 월 48만 원 납입하던 보험료는 26만 원 정도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지만 보장은 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생존 시의 보장까지도 더 충원하는 형태로 변경해드렸습니다.
1: 예. 아, 결국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보험이 이게 이제 제일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왔던 게 사실이군요. 예, 월 48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26만 원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또 리모델링을 하고 나니까 보장 내역은 훨씬 더 보완이 됐고요. 자, 남편 되시는 분의 보험은 이렇게 정리가 됐고 아내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2: 네, 아내분은 실손을 포함한 건강보험 한 건, 그리고 갱신형 건강보험 한 건, 암보험 한 건, 요렇게 세 건이 보험이 유지 중인데,
1: 예.
2: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32만 원이었고요. 또 이제 암보험은 상당히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라, 갑상선 유방암 등을 이제 모두 일반암으로 보장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었습니다.
1: 아, 네.
2: 그러니까 예전에 든 상품

0: 상품 중에서 굉장히 좋은 상품도 많고요. 예. 요즘에는 보장을 못 받는 그런 상품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만 최근 2년 전에 가입한 건강보험이 갱신형으로 가입하셔서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했고요.
1: 예.
0: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예.
0: 여기에 그 남편분처럼 부족한 보장을 넣어서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1: 예.
2: 그 갱신형 보험이 뭐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네. 이제 가입하는 사람의 연령을 좀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이제 40대 나이까지는 비갱신형으로 준비해서 은퇴하기 전에 보험료 납입을 다 끝내는 것이 가장 네. 중요합니다.
1: 예.
2: 물론 이제 뭐 비갱신형으로 잘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내가 좀 추가적으로 일부의 보장을 더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1: 예.
2: 우리가 기본이 되는 보장 보험까지도 전부 다 갱신형으로 준비 하게 되면
1: 네.
2: 실손도 인상이 되는데 나머지 보험료도 다 인상이 되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아내분의 경우에는 잘 가입하신 암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실손을 포함한 건강보험은 유지를 하되 갱신형으로 가입한 건강보험만 변경하는 것으로 점검을 진행했고요. 매월 21만 원의 보험료로 줄여드렸습니다.
1: 이야, 여기도 잘 정리가 됐습니다. 제일 큰 고민, 예, 부모님이 물려주신 보험이라 손대기 참 조심스럽고 난감하다 하셨는데 이렇게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 이 부부의 보험 점검하시면서 우리 두 전문가께서 제일 중요하게 들여다본 기준 하면 어떤 걸 떠올리실까요?
2: 네, 일단 두 부부 이제 부부의 모든 보험이 다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분의 경우는 사망 보장에 너무 좀 편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보험료가 높았고요.
1: 예.
2: 그리고 납입하는 기간이 너무 과하게 길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1: 네네.
2: 그에 반해서 아내의 경우에는 사망 보험금을 가입한 상품은 없었지만 생존 시에 보장받는 질병 보장 등이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좀 보험료가 앞으로 많이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 문제가 있었어요.
1: 네.
2: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가입한 보험의 정확한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장단점을 따져봐야만 제대로 보험 점검을 할 수 있는데요. 제 부부의 경우는 물론 이제 잘못된 점도 있었지만 남편의 건강보험 잘 가입하신 거고요.
1: 예.
2: 그리고 아내의 암보험 또한 잘 가입한 보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부부가 보험료 부담으로 무조건 해약을 고려를 했더라면 이렇게 잘 가입한 보험까지도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요.
1: 맞아요.
2: 결국은 이제 부부는 총 80만 원의 보험료를 합산해서 47만 원까지 절반 가까이에 줄일 수 있었지만 두 분 다 오히려 보장은 제대로 충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셨습니다.
1: 그러니까 상담실 잘하셨어요. 예. 얘기 나온 김에 샵 0951번 예, 50원 이료 문자 우물정 0951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 이 두 든든한 전문가와 나도 직접 보험료 한번 리모델링 해볼래요 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신청하시고요. 특별히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말머리 달아주시면 됩니다. 저도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쭉 끄덕끄덕하면서도 이 질문이 내내 마음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몇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네. 보험 정리는 그렇게 잘 됐는데 부모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숨기고 있을 순 없고. 그 전달이 수월했을까? 괜찮았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0: 네, 네. 그 부부가 이제 양가 부모님께 정확한 보장 분석을 해서 상담을 네. 받았고
1: 네.
0: 장점과 단점을 나눠 설명드리고
1: 그렇죠.
0: 무엇보다 이제 부부가 똑같은 기준으로 보험을 점검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1: 예, 예.
0: 그리고 현실적으로 앞으로 재정 사항을 이해시키고
1: 네.
0: 해약을 먼저 고려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보험 점검을 통해서 유리한 보험 유지하겠다.
1: 예.
0: 그리고 요 부분은 보험료 올라가고 현재 사망보장이라든가 보험료 내는 돈이 너무 부담스럽다. 앞으로 대출도 내야 되고
1: 예.
0: 뭐 저축도 해야 되는데
1: 차근차근
0: 설명해드려서 네. 정리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또 어쨌든 그 부모님께 네. 말씀을 드렸더니 당연히 이해를 하시죠. 자녀들이 힘드니까.
1: 그러니까 다행이다.
0: 그 자녀들 보험 가입할 때는
1: 네.
0: 좀 신중히 좀 잘 가입을 하셔야 돼요.
1: 그러니까.
0: 나중에 자녀가 물려갔을 때 그걸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서 가입을 해야 되고.
1: 근데 또 부모님 마음이야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대목이지만 우리 이병훈 팀장님 또 김희정 팀장님 같은 분이 차근차근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들으시면서 그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뒤로 할 수 있고 끄덕끄덕 하시면서 또 동의를 하셨나 보네요. 다행입니다. 예. 아니 저기 보험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이걸 선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모님께 또 그런 결과도 있었다면서요?
0: 네. 중간에 이제 해지하면 해지환급이 나오잖아요.
1: 예.
0: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까지 납입해 주셨으니까 그건 부모님한테 이제 돌려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그동안 잘 납입해 주셔서 감사했다고 이제 전달하셨습니다. 아, 예.

0: 부모님께도 또 이 두 분께도 절로 박수가 나오는 상황이네요. 갈등 없이 보험도 잘 보완이 됐고 리모델링이 됐고 특히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큰 산 하나 넘은 그런 갑부단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부들이 지금 현재도 많을 것 같단 말이죠. 이런 분들께 특별히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1: 네, 이렇게 이제 가족 간의 보험 갈등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요. 지금 오늘 사연처럼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예. 가족 중에 또 보험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곤란함을 겪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감정과 보험을 분리하는 건데요. 일단 감정만 너무 앞세우게 되면 사실 다툼과 갈등의 원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감정을 좀 접어두시고 현실적인 측면으로 좀 점검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같은 경우도 잘 가입해 주신 보험들도 있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무조건 보험료가 좀 부담된다라고 해서 해약을 먼저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보험 점검을 먼저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0: 예.
1: 보장 내용이라든지 보장 금액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내야 될 보험료의 크기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 예. 오늘 긴급출동 머니 119는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훈훈한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 부모님이 애써 들어주신 보험이고 납입도 그동안 오래 해주셨는데 이거 제 마음대로 예약하면 돼요? 이게 불효 아니에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아,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전문가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네, 우리 집 보험 총체적인 점검을 이번에 한번 해보시죠. 샵 0951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혁오의 톰보이 준비되어 있네요. 이 노래 전해드리고 나서 저희는 소비자 민원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등등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들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궁금한 점들은 뭐든 좋으니까요. 샵 0951번 50번 이름 문자로 부담 없이 신청하시고요. 특히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달아서 말머리 달아서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민원 2514번님 사연입니다. 60대 주부시고요. 지난 2006년에 가입한 실손보험 보험료가 계속 올라서 지금은 한 달에 27만 원이 넘습니다. 남편도 곧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보험료 부담이 큰데 전에 방송 듣다 보니까 실손보험을 전환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전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 보험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하셨네요. 실손보험을 전환해야 되나 유지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십니다. 27만 원이면 보험료가 상당히 비싼 거죠?
1: 아, 그렇죠. 네? 근데 정말 고민 많으실 거예요. 청취자분들도 거의 한 95% 뭐 거의 100% 실손 다 가입 중이잖아요. 예. 대부분. 예. 근데 이제 예전에 1세대, 2세대 가입하신 분이 보험료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걸 유지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네. 문자를 주셔서 저희가 이제 사전에 연락드려서 해당 보험 조건을 받았는데 청취자님이 가입한 실손 보험은 1세대 실손이었고요. 이번 의료비가 3천만 원, 통원이 1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한 실손보험이었고 입원할 때는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100% 실손보장이 가능한 상품이었는데 당연히 100% 보상이 되니까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청취자님 실손보험뿐 아니라 다른 특약들이 또 가입되어 있어서 더더욱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실손을 포함한 다른 진단, 수술, 입원 모두 특약이 또 갱신 후 되어 있어서 보험료가 훨씬 더 높습니다.
0: 그렇군요. 제가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였는데, 가입자였는데, 전에 이 시간에 함께 할 때 그 나오셨던 분들이, 1세대 실손보험 왜 해제했는지 모르겠어요. 해약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제가 안타까워 했더니 꼭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아, 그런 게 이런 이유군요.
2: 네.
0: 2006년도에 가입을 하셨으면 이제 딱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셨단 말이죠. 아직도 계속 보험료를 내시는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20년이면 사실 얼마나 길어요.
0: 그러니까요.
2: 그간 보험료를 잘 내오셨는데 일단 보통은 이제 비갱신형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지금 정도면은 보험료 납입이 끝나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이 청취자님은 실손을 포함해서 그 외의 특약들도 다 갱신형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지난 20년간 계속 보험료가 인상이 되어 온 거예요.
0: 만기 때까지 계속 갱신이 되는 구조군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장 만기인 80세까지 계속 인상 상될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만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실손보험은 누구나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다른 특약은 갱신과 비갱신을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청취자님의 경우에는 이런 생존 시의 진단, 수술, 입원 특약까지도 모두 다 갱신형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험료가 27만 원까지 오게 된 상황인 거죠.
0: 결국 실손도 오르고 다른 보장 특약도 같이 보험료가 오르다 보니까 지금 이제 27만 원까지 처음에 가입하실 때는 절대 이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여기까지 올라간 거군요. 근데 앞으로도 보험료가 계속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1: 맞습니다. 아, 이제 나이가 또 들면 또 아플 위험이 더 높고 다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

0: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1: 네.
0: 근데 보장 내역을 이제 살펴보니 실손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월 21만 원이었고요.
1: 예.
0: 나머지 이제 보장은 대략 6만 원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5년 갱신 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5년마다 예. 보험료 올라가는 가입 내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입원 의료비 1년 동안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은 월 12만 원이었고 하루 통원 10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의 보험료는 9만 원 정도 납입하고 있었어요.
1: 예.
0: 그러니까 결국 따지면은 지금 하루에 내가 10만 원 받고자 월 9만 원 내는 거잖아요.
1: 그렇네요.
0: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1: 예.
0: 병원을 뭐 많이 다니시는 분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따져보더라도 27만 원의 보험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고
1: 예, 예.
0: 27만 원을 1년 동안 내면 보험료가 얼마일까요? 내는 비용까지.
2: 산수를 또.
0: 그렇죠. 근데 그만큼 내가 병원에 가야지 이익인데 그러니까. 요걸 잘 따져보셔야 돼요.
1: 근데 원래 실손보험료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3: 네. 이 청취자님이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 이 실손보험이 사실 최초로 판매되던 실손보험이다 보니까
1: 예.
3: 그 입원 의료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내가 쓴 병원비를 100%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점은 장점일 수 있지만
1: 예.
3: 이제 그만큼 보험사의 손해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 네.
3: 보험료 인상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이제 다른 1세대 실손보험. 즉 2009년도에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는 같은 1세대라 하더라도 입원 시 한도 1년간 5천만 원, 통원 한도 30만 원으로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 또 대부분이지만
1: 네.
3: 그 이전에 가입하신 우리 청취자님은 2006년도 가입하신 거잖아요.
1: 네.
3: 그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한도는 이보다도 적은 데에 반해서 보험료 인상률은 더 높습니다.
1: 아, 오히려 그렇군요.
3: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인상될 보험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1: 그게 더 큰 문제군요.
3: 네.
1: 반드시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 잘 기회를 그래도 잡으셨네요. 문자로 질문을 하신 덕에. 아, 이쯤에서 문득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네. 시간입니다.
3: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1: 예.
3: 실손보험은 지금까지 보험료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험료 인상폭이 지금까지보다는 적어질 가능성이 높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잠깐만요. 이게 문제예요.
3: 아, 이게 어렵죠?
1: 사람이 아니요. 아, 지금 반어법을 쓰시는데 아,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3: 네.
1: 보통.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전에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스튜디오 두 전문가들이 들어오셔서 오늘 문제가 뭘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틀릴 것 같아요 아마. 아, 오늘은 왠지 느낌이 그래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김인정 팀장님이 앞서 설명을 쫙 해주시고 나서 함정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문제를 그대로 내주시니까 이건 틀릴 수가 없겠는데?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맞힐 것 같은데요? 실손보험은 지금까지 보험료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험료 인상폭이 지금까지보다 작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셨어요?
3: 네.
1: 아까 갈수록 커진다고 그러셨잖아. 그러면 정답은 X. 맞죠?
3: 네. 네.
1: 아유, 너무 쉬운 문제를 주셨네.
3: 네, 네. 맞습니다. 그 안타까운 점은 현재까지 오른 보험료 인상률보다 앞으로 더 많은 보험료가 인상될 거라는 건데요.
1: 그렇죠.
3: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60세 이전에 병원에 많이 갈까요? 이후에 많이 갈까요?
1: 그러니까. 아까 네. 이병호 팀장님도 그거 물어보셨잖아요.
3: 네. 당연히 60세가 넘게 되면 병원 갈 일이 더 많아지고 그만큼 보험금 청구도 더 많아지겠죠.
1: 네.
3: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보험료가 내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많이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님은 지금 이제 남편분이 곧 퇴직을 하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1: 예.
3: 그러면 보험료가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부담되실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100% 보상이 가능하다 뭐 이런 보장의 기능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보험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꼭 따져보셔야 하는 거죠.
1: 예, 예. 1세대 실손보험 이제 100% 보장이 된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대부분이 갱신형으로 이제 가입을 하셨고 그 옆에 있는 특약들이 추가로 가입하신 특약들이 다 똑같이 갱신형이라면 이렇게 월 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꼼꼼하게 따져보고 전환을 결정하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현재도 27만 원 보험료가 부담인데 향후에 30만 원 40만 원 이상 보험료가 인상되면
1: 예.
0: 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실손보험을 전환하느냐 유지하느냐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1: 예.
0: 다만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이 보험료를 앞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인고요.
1: 네.
0: 일단 실손보험 외에 이제 갱신되는 특약은 먼저 삭제 요청을 해서 일단 보험료가 더욱 인상되는 걸 1차적으로 막아야 하고요. 예. 이후에 실손보험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전환을 해야 될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2: 알겠습니다. 우리 2514번님은 딱 시기적절하게 잘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저희 그 두 팀장님들이 방송 이후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함께 좀 더 알아보시고 그걸 고려해서 추가 조언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 50원 1호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려 있습니다.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소비자 민원실 다음 민원입니다. 5514번님 50대 가장이시고요. 5년 전에 보험료가 부담돼서 실손보험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은 다 해약했습니다.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병원비 걱정은 없지 상관없지 않나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자꾸 실손보험만 있어서는 안 된다. 추가로 보험을 더 가입해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굳이 다른 보험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0: 네, 병원비를 돌려받는 실손보험은 꼭 필요한 보험이죠. 근데 실손보험으로 모두 또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았다 가정하면 경제 생활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그 외에 다른 돈이 들어갈 거고 거기에 간병비라든가 여러 가지 병원 치료 다니면서 부대 비용이 지출되겠죠.
2: 네.
0: 그래 온전히 병원비만 보상받는다고 나머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2: 예.
0: 실손보험 외에 다른 보험이 필요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예. 결국은 실손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커버하려고 다른 보험이 필요할 수도 있다. 어떤 보장을 추가적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3: 네, 우선은 진단금을 먼저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 진단금은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의사의 진단만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 대표적으로 암, 뇌,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금이 있는데요. 이 진단금이 꼭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치료가 길어지게 되면 소득이 또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2: 예.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나가는 생활비는 여전히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으로 병원 치료비를 보완을 한다면
2: 예.
3: 진단금은 생활비라든지 간병비 등의 그런 부대 비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 예. 아, 5514번님 사연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바람에 예,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방송 이후에 또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7409번님이 아까 방송 중에 두 분은 두 전문가분들이야말로 자녀분들 보험은 아주 알차게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을 것 같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기회되면 또 정리하는 시간이 있겠죠? 지금? 예. 공개하실 수 있는 선에서 그러면 대략적으로 자녀분들에 대한 보험은 뭐 어떤 걸 기준으로 챙기면 좋겠다.
0: 일단 실손보험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2: 예.
0: 그리고 건강보험 하나 정도 있으면 되고
2: 예.
0: 그러니까 소비자는 생각하는데 그 자녀보험은 실손보험 포함해서 만약 자녀가 10대다 하면 뭐 7, 8만 원 내외로 일단은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실손 포함해서
2: 예.
0: 건강보험을. 그리고 20대에도 보험료 10만 원대 초반으로 실손보험하고 예. 건강보험 포함해서
2: 네.
0: 이렇게 이제 구성하셔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2: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0: 네.
2: 김희정 팀장님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겠지만 예,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죠. 두 분 떠나시기 전에 오늘 이것만큼은 좀 꼭 기억해 주세요 하는 원포인트 정보 하나씩만 남겨주시죠.
0: 네, 시기적으로 보통 3년에서 5년 단위로 보험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상품 구성도 바뀌기도 하고 예전에 든 보험이 지금은 보장되는 부분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3년, 5년 단위로 보험 점검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2: 예.
3: 일단 우리가 생존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망을 했었을 때 보험금 받는 것보다 생존 시의 보장이 더더더 중요해졌습니다.
2: 예.
3: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하루빨리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자, 원포인트 정보까지 오늘도 차분하게 진행해 봤습니다. 마지막 곡을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거를 짤막한 설명과 함께 예.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빅히트의 대표적인 예, 우리나라 저 K-팝을 상징하는 예, 그 보이 그룹들의 계보를 잇는 예, 코르티스의 노래가 준비가 돼 있어서 예, 이건 또 해외 청취자들을 위한 예, 되도록이면 왕국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요즘 뭐 많은 유행 소위 밈을 생산하고 있는. 코르티스의 노래입니다. 레드레드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죠. 이병우 팀장님, 김미정 팀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머니특별시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재방송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남 순환로 성산방면 봉천터널한 4차로에서 추돌사고가 있습니다. 처리작업 중이라 서초터널 중간 지점부터 정체가 됩니다. 서부간선도로 성산방면 3km 지점 2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어서 불편합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으로도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내 3차로에서 추돌사고로 마포대교에서부터 어렵고요. 이후로도 한남대교까지 쭉 밀립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면 성산램프에서 정릉터널 입구까지 또 기름램프에서 종암분기점까지도 밀립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면 안현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가 진행 중인데 석수에서 광명까지 또 서창에서 남동까지도 밀리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서평택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5: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6: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5: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6: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TBS 교통정보
7: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남 순환로 수서 방면 관악터널 안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처리 작업 중이라 터널 안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성산 방면으로는 서초터널 출구부터 봉천터널 지나기에 속도가 떨어집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동호대교에서부터 밀려서 가양대교까지 1시간이 넘게 소요가 됩니다. 가양대교나 성수대교 또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는 모두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면 차량이 성수분기점에서 성동분기점까지 또 군자교에서부터 상계교까지 길게 정체가 됩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판교 방면 광암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사고로 2일대로 정체가 되고요. 경부고속도로 도심 방면 차량은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0: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3: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2: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노들로 성산대교 방면 여의상류에서 하류 구간 내 2차로에서 추돌사고가 있습니다. 차로 변경해서 지나는 차량으로 이일 때 불편합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아직까지도 정체 구간 꽤 남아있는데요.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여의하류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는 반포대교에서 한강대교, 서강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정체길이 많이 줄었는데요. 그래도 장안교에서 중랑교까지, 녹천교에서 상계교까지 밀리고 북부간선도로는 종암분기점 방면, 묵동 나들목에서 원릉분기점까지 속도를 못 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도심 방면 가는 차량이 양재에서 반포까지 여전한 정체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 26.5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1: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0: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1: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0: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1: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0: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니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캐름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

0: 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1: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0: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심리학에서 새벽 2시부터 4시 이때를 감정의 해리타임이라고 부른다죠. 낮에 눌러놨던 감정이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대래요. 그래서 새벽엔 괜히 울적하고 괜히 감동받고 이러는 거라고 하네요. 조금 이르긴 하지만 이 새벽 시간 같이 한번 시작해보죠.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앨리스 쿠퍼, Schools Out 들으셨습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맞아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괜히 좀 센치해진다고 표현을 하나요? 뭐라 그러죠? 그래서 새벽에 보는 영화가 낮에 보는 영화하고는 또 다르고, 새벽에 듣는 음악이 낮에 듣는 음악, 같은 음악이어도 느낌이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음악 듣는 마음 어떠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세요. 지금 오늘 제 목소리가 좀 조금 잠긴 건 아니고 좀 무겁지요. 어저께 합주를 했어요. 제가 9월 4일 날 인천에서 공연이 있는데 첫 합주를 어저께 했습니다. 오랜만에 노래를 몇 시간을 했는지 몰라요. 아, 왜 이렇게 높게 써가지고 곡을 힘들었습니다.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레인보우, 스타게이저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는 문게이저님께서 신청해 주셨지요. 드디어 미끄러지며 스쳐가는 별빛 하나 목격했네요. 환한 불빛 가득한 서울에서도 기다리면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레인보우, 스타게이저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노래가 거의 8분이 다 되는데 권순우의 새벽 공감 아마도 대한민국 라디오에서 유일하게 긴 노래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The bird turn turn turn. 이어서 Judas Priest Breaking the Law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5584번님 안녕하세요. 순우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순우 선생님이라고 쓰시는데 그냥 순우디로 해주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가을 우체국 앞에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어저께 그 YB 노래가 나가서 이 노래는 제가 꼭 킵해놨다가 빠른 시간 내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 덴버, 백미홈, 컨츄리론 들으셨습니다. 4424번님 오랜만에 신청해 주셨네요. 저도 덕분에 오랜만에 잘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사운드가든 블랙홀 선.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354번님입니다. 몇 년 동안 가족들만 챙기다 보니 문득 제 취미가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시간이 생겨도 뭘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집안일만 하게 됩니다. 문득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다시 저만의 시간을 찾으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그럴 수 있죠. 가족을 오래 챙겨온 분일수록 내가 뭘 좋아했더라? 라는 질문이 스스로에게 들기도 합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쓰는 법을 오래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이거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이제는 가족 말고 나도 조금 챙겨야겠다라는 신호가 온 겁니다. 그래서 취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 땡기는 거, 그런 걸 한번 해보세요. 뭐 산책도 좋고 서점 구경, 뭐 쇼핑 구경,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거를 무리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되고요.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이런 시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시간에는 집안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설거지가 쌓여 있어도 잠깐 두고, 빨래가 있어도 두고, 가족이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요. 저도 예전에 멍하니 있다가 아휴 심심한데 책이나 한번 봐볼까 라고 시작했던 그 책 보는 시간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책을 보기 시작한 계기가 됐습니다. 저도 책 읽는 걸 좋아하는 거 이걸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알게 된 거죠. 이런 것처럼 나는 무엇을 할 때 기분이 좋아질까? 이걸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취미를 시작하면 우리는 이 취미도 좀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배워서 실력 늘려야지. 돈 아까우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또 뭐 꾸준히 해야지. 이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취미가 아니라 일대입니다. 일. 형 재미없으면 그만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책 읽기를 찾은 것처럼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나를 다시 찾아오는 첫걸음을 만들어 보세요. 가족을 사랑하는 거랑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랑 서로 반대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동안 가족을 챙기느라 나를 조금 뒤에 뒀다면 이제 한번 순서 바꿔보지요. 뭐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 아내, 딸, 며느리 뭐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로 시간을 좀 보내보세요. 처음에 뭘 해야 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취미를 찾는 것보다 먼저 나에게 시간을 돌려주는 거, 그것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야 결과적으로는 가족들까지 모두 편해집니다. 지금까지 순우디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엘라니스 모리셋, 아이러니 들으셨습니다. 2354번님, 가끔 오랜 시간 자기를 놓치고 자녀들을 위해서 집안일 이런 거 하느라고 그냥 세월을 흘려보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고 힘든 일 하신 거예요. 이제는 좀 그냥 미뤄두세요. 가족이 좀 불편하면 오히려 그 가족은 더 나중에 편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5788번님, 스누디 고민 나눔에 스누디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참 마음이 따뜻하신 분 같아요. 저도 고민 생기면 스누디께 털어놓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제가 마음이 따뜻한 분 같이 봐주셔서 고마워요.

Stoutly, Home. 이어서 Lifehouse, Hanging by a Moment. 두 곡 들으셨습니다. Lifehouse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팀인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00년대 미국 LA 출신 얼터너티브 락을 하는 밴드죠. 2001년도 미국 라디오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곡이랍니다. Hanging by a Moment.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2844번님이 신청하셨죠. 산타나 Black Magic Woman 듣겠습니다.

산타나, 블랙 매직 우먼 들으셨습니다. 9월 4일 저희 권순우 밴드가 인천에서 공연을 합니다. 무료 공연이에요. 인천시에서 주최를 해주는 공연이어서 운 좋게 저희 밴드가 선정이 됐네요. 샵 0951번으로 콘서트 공연, 권순우 밴드 공연 가고 싶어요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장소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0951로 보내주시고요. 따로 저희가 좌석을 만들게요. 새벽 공감 청취자분들. 그래서 저랑 같이 대화도 나누시고 맥주도 한잔 하시죠. 아, 그리고 내일 토요일 원래 하이라이트

엮어서 보내드리는 날인데요. 내일 손성훈 씨 신화위 출신이죠. 락커 손성훈 씨 출연하십니다. 내일은 제 방이 아니라 본방 있는 날입니다. 시간이 또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조동진 제비꽃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J 권순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0: TBS 캠페인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0: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0: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TBS 교통정보
3: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됩니다. 또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9도인데요. 한낮에는 30도까지 또 오르겠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는 동부간선도로가 성수방면으로 월계일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도봉터널 중간 지점부터 월계일교 사이가 정체고요. 이후로는 군자교에서 용비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마포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또 여의도 부근도 밀립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광주에서 화성 방면으로 동탄방 포곡 나들목 부근 사고 있습니다.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7: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8: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9: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일직방면으로 금천 조금 못간 지점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1차로가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뒤로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한남방면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 또 여의도 부근과 청담동 주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는 구리방면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시속 20km 내외고요. 내부순환로가 성수방면으로 홍은램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 또 마장램프에서 성동분기점까지도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는 도봉터널 진입부터 속도가 줄어있는데요. 장안교까지 이후로도 군자교에서 윤비교 사이가 정체고 고속도로 중에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군자분기점 부근에 사고 있습니다. 1차로와 2차로 그리고 3차로가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뒤로 4km 구간 정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 임직원은 현재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시민이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 임직원은 현재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시민이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안성 부근입니다. 빗길 승용차 사고가 있었고요. 이 사고로 1, 2, 3차로 3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뒤로 북천안 나들목부터 안성 나들목 사이 6km 구간이 정체고요. 이후로는 기흥에서 신갈 사이, 또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가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수암터널에서 주남분기점까지, 또 소래터널에서 중동 사이와 김포에서 자유로 사이 군데군데 속도가 줄어 있고요. 서울 시내는 내부 순환로가 성산 방면으로

뒤로 홍지문 터널한 1차로에 고장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고장차 여파로 뒤로 정릉 램프부터 정체인데요. 고장차 지점을 지나서 연희 램프까지도 밀립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